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립추가 금방 지났지만 지금 동더위는 한창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파리로 노인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인절은 우리 연변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서 효도 명절로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신목에 우더든을 존경하는 민족 전통과 정취가 깊음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모든 노인님들께 명절의 축복을 전하면서 노인절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노인님들께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노래 사랑아 어찌 늙으랴를 보내드립니다.

0: 젊음만 지나오.
1: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높고 웅장한 것도 아닌 절절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을 앞에 이름 모를 작은 상마루 같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주는 자그마한 사랑이 부모님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선물이며 보약일 것입니다. 화룡시의 김봉순 씨는 어머니께서 노년에 건강하시고 노인들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어머니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 그루의 나무가 토양과 물과 태양이 모두 충족해야 그 푸르름을 드러내듯이 사랑도 서로 간에 오가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지고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지내오던 용정시의 리애화 씨 아버지는 얼마 전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리애화 씨는 고독하게 살아오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새 어머니와 함께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소품 꼬부랑 중매구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형님의 형님의 어째 아이 나왔는가? 저 뭔가 우리 형님이 우리 좋은 여자 하나를 하나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식해 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괜찮으니까? 야 이제 여러분 저 우리 이제 형님 나오게 되면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그저 젊었을 때 그 농구 놀다가 이 코를 한 달 이렇게 까꾸를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쳐서 이렇게 조금 구부러 그렇지. 야 성격 딱 무슨 남자 성격입니다. 면독한다 면독할 말도 잘하지. 네 지금도 저 우리 형님인데 꼼짝도 못한다. 형님에. 야. 어차피 늦었어.
2: 어이 왔네.
1: 야. 멋있어. 아무 때보다 딱 이 영화 배우 갔어. 야.
2: 그렇게 알록방지 알맹이도 괜찮다. 야. 여자 만날 때 기분이 어때야?
1: 좋지.
2: 좋다고.
1: 야.
2: 멋있는 말이나 준비했냐?
1: 아이 그 형님이 옆에서 해주면 아이 돼요.
2: 야,
1: 야, 사냥 말해서.
2: 야, 이 연애는 니하고 내보고 대신 말해 달라고 어제 공기를 탁 차려.
1: 아이 형님은 정상도 내 우정기네 짐승이. 형님 여기 아싸.
2: 아이고.
1: 근데 저 형님에 그 여자 좀 사물어 그 두 살 세다는데 내 될까?
2: 야, 사물없고 두센 여자한테 돌이 있다 했다.
1: 뭐 두센 여자를 돌짝이 가지고 댕긴다고?
2: 야를 봐라. 집이 돌이 있단 말도 좀 말귀를 그렇게 알았느냐.
1: 야. 알았어.
3: 오빠!
2: 아유, 저기 어느 같으다?
1: 형님에,
2: 응.
1: 저기 어느 주 여자요?
2: 옳다.
1: 야, 왈라.
2: 어디?
1: 왈라.
2: 아유.
3: 잘 있었어.
1: 그래.
3: 야, 오빠 이렇게 중절 멀어 쓰고 세밀하게 읽었구나.
2: 그래, 다 무사하야?
3: 무사하지. 박이야, 오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야?
2: 변한 게 없으려고 딱 한 가지 있다.
3: 뭐?
2: 요 해발고 한 4cm 야자지. 오늘아. 내가 어째서 너네를 마주 세웠는가 뭐.
3: 야.
2: 내 생각이 너네 둘이 같이 살면 영 잘 살 같았어. 그래 내 오늘 너네를 마주 세운 게다. 그래 동훈아 여기 나오나 동훈아. 그래 니 보건대 우리 선옥이 어때야?
1: 형님에 난 집에 가겠어.
2: 야 어떻게 됐네. 야 어떻게 됐네.
1: 야, 저거 그름거리란. 야. 아니, 형님 다른 남자한테 소개 안 나 가겠어.
2: 야, 어나라.
1: 어쩌냐?
2: 야, 지금 요새 허리 아파서 걸는 게 저렇다.
1: 야,
2: 네 가만있어라. 선아가, 어나라.
3: 야,
2: 어째 네 걸음걸이를 보던 게 어째 혼비백산한다.
3: 나는 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해서 막 따라 나왔는데. 그럼 내 걸은 거를 보고 원래 그렇게 걸으는 거 할지요?
2: 아마 그런 같은데 막 집을 가겠단다. 야, 엄마. 네 그러면 허리 아예 아플 때처럼 한번 여기서 걸어봐겠다.
3: 야, 오빠. 허리 아플 때 아무래도 이렇게 걸게 되지 무슨 이렇게 해야.
2: 그래.
3: 이렇게 걷게 되지. 근데 내 이렇게 명심하고 아예 아플 땐 또.
2: 그래, 아예 아플 때처럼.
3: 이렇게 걸게 돼요.
2: 그래. 오늘아 이번엔 어때야?
3: 어때 자꾸 선물이나.
2: 좋다고. 그럼 내 집에 가라.
1: 아이 가게.
2: 가라.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연니한테 다른 남자 소개해라며.
1: 아이, 아까 그거는 농담이오. 좋단데.
2: 전니? 이제 선호가.
3: 야?
2: 걔니 보건데 우리 동생 어때야?
3: 내가 말했지. 응. 오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근데 가만히 있어. 응. 저분이 말을 약간씩 먹재요.
2: 야우, 이상하게 언니처럼 풍만하고 곱게 생긴 여자만 보면 말을 먹는다. 니 몰라 그렇지. 이제 습관되면 대단히 재밌다. 니 이제 봐라, 폴라당 빠지지 않는가. 어때야? 내 동생 어때야?
3: 오빠 내 조금 생각해보고 말아 마이 돼요.
2: 생각해보고. 야 동원아, 너는 어디, 어때야?
1: 야 형님, 나도 생각해보고 고려도 해보고 좀 연구도 해보고.
2: 내... 야 이봐 들어. 야, 야.
1: 야, 이 형님은 좀 살랑살랑 보는 성격이.
2: 야, 너네 지금 이 어른 앞에 놓고 장난질하냐?
3: 야, 오빠. 아,
2: 무슨 관찰이고 생각이고, 응?
3: 오빠 처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만이요. 야.
2: 에이구, 옳다. 내 니 똑똑한 거 안다.
3: 똑똑하기는 무슨 이거. 똑똑하면 7년 동안 혼자 살았겠어.
2: 야, 그러면 무슨 자마를 먹고 무슨 땅나귀 먹고 하면 그래야. 너네 무슨 이제 살면 방송국 차리고 살겠냐?
3: 오빠, 나도 여잔데 조금 이래 튕겨보는 것도 아이디어야.
2: 야, 리파라, 야, 너는 이 오빠 동생 뭐 선도 아이 보고 이차 시집 오겠다던 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야?
3: 오빠, 내 농담을 그렇게 말한 게 이게 어째 정말 정식을 될까 하제? 이제 봐해. 어제 오빠 나를 보고 자꾸 제가 하라 했는가 했대. 이런 안성이서 그냥 그 몰랐다.
2: 그래. 야 정훈아, 야 여기 나와. 야 여기 너도 좀 시원히 대답 표시 한번 해봐라.
1: 야 정훈, 나도 이게 3년 8.
2: 야. 좀 높이 말해라. 어째 싹 개들을 갖다.
1: 야, 형님에 나도 정말 3년 8개월 25일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저런 사람은 만나자고 내 정말 절개 지키면 지금까지 버텨고 갔더라 합니다.
3: 오빠, 처음에 대구시 어떻게 나를 위해 정도 지키고 뭐 채워왔다.
1: 아, 예, 옳습니다, 예.
3: 걔들 거짓말이라도 영 듣기 좋았어.
2: 봐라, 그래 내 동생 괜찮지?
3: 모르게 어리둥절한 게. 아 그만한 중매짜리 다 맞다고 하필이면 오빠네 가문하고 인연 맺자고 내 이렇게 뻗쳐온 것 같은 게 영 부끄럽구냐. 어제 가오.
2: 이제 응? 우리 집안에 들어와 살아봐라. 우리 집안에 똑똑한 남자들이 많네라. 맞다, 그 중에서도 우리 요 막내 제일 똑똑하다. 제때네 우리 최진 때.
3: 인연이란 게 참 묘하오냐. 옛날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살 때 오빠 나를 개놓고 사태람 달기 똥과제나 싸다 주니까 그게 어째 그렇게 맛있고 좋소. 그래서 내 아무리 아 때부터 오빠를 우리 오빠보다 더 좋아하고냐 이렇게 다른 것 같더라.
2: 그래야? 오늘아 내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야. 이게 살아란 게 별게 없다. 밥은 먹어도 같이 먹고 어디 걸어다니기도 같이 걸어다니고 그래. 어디를 이제 바라봐도 한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순간에 살아도 멋있게 재밌게 사는 게 요게 살아야다.
3: 오빠 말은 그냥 마디마디 다 명어요.
1: 아이가 저 우리 형님이 말하는 청산이었습니다.
2: 예. 자, 오늘아 앉아 얘기하자. 야, 오늘아 앉아. 야, 너네 지금 날 똘가보네 자꾸 이래지.
3: 아이, 오빠 내 오만결에 내 오빠를 탁 밀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
1: 아유.
3: 야,
2: 니 밀어.
3: 야,
1: 아유, 이제 이거 교통사고는 내낸게요. 아, 야, 내
3: 내낸게.
1: 야, 내
2: 이거 어쨌지 별로 타고.
3: 내가 잘못했지.
1: 아유, 내란데.
2: 아, 됐다.
1: 야.
2: 아이고, 둘이 와를 짓고 받고 하면 난시여.
1: 야,
2: 그럼 내 할 말이 없다.
1: 야, 안 싸.
2: 아구야,
1: 아이고,
4: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4: 아이고,
1: 왔어. 여기 왔어, 왔어, 왔어. 아, 그래, 형님의 허리는 이 없어?
4: 다친 데는 없지냐?
1: 아이고, 괜찮다. 어디 싹 돌아들어서 허리도 있는 괜찮다. 야, 그나저나 좀 너네 진도로 타고 치면 안 되겠나? 응? 서로 물어볼 게 다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야, 이런 것까지 내 일일이 다 시켜달라냐?
5: 야야.
4: 오빠. 응? 내 말하지, 뭐게.
1: 먼저 말해봐라.
4: 저기, 오빤데서 얘기 다들 알겠지만은, 농촌에서 주약에 분유공자가 하고, 예. 산모들이 해산하면 전문 애기를 받는 그런 산파일이 했댔습니다.
1: 예. 아, 예? 예? 아.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내하고 저거 한이 위성개통 됐댔구만.
4: 예?
1: 예, 나도 그저 수입자면 세면서 그, 돼지 새끼도 내고, 소새끼도 내고, 그도 내는데. 야! 어차피 이렇게 안내 말 잘못해서.
2: 야, 이 안에 사람 꽈고 너는 돼지 꽈인데, 어떻게 하는 돼지 꽈야? 야, 내 정말 답답하지.
1: 아유, 형님에. 형님은 자꾸 옆에서 빨갛게 소리치니까 나도 정신 황해가지고 무슨 말 무슨 말이야. 나도 행복하게 나가.
2: 아이고 아이고 알만하다. 그럼 내 피하면 내 피하면 아이 되나. 내 가겠다.
4: 오빠 가자고.
2: 가겠다, 가겠다.
4: 내 띠띠 따서 불러줄게.
1: 아, 이제 뭐라 먼저 띠띠 따서?
4: 내 띠띠 따서라 했으니까 띠띠 따서라 했지.
1: 그래도 띠띠 따서라니까.
2: 야야야 모르면 가만히 서라. 띠띠 택시라는 게 있다.
4: 예.
1: 아니 택시 뭐 택시 무슨 뭐 띠띠 따따따 띠띠 띠띠 따미 사람 놀니까 내
4: 오빠 저거 재밌어. 야.
2: 재밌다. 어나라 야 내가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하겠는데.
1: 야, 야.
2: 이제 너네 정말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게 먼저가 놓치나 먼저가 영감인데 종교이고 보답이네라.
4: 야.
2: 그러니까 어제 절대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네 인생은 너네 절로 알아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말은 이상 끝. 난 간다.
6: 아이고
4: 감사해 오빠. 야 멋있다. 야야
1: 그 무슨 말만 좀 찍게 가지고 다니든지.
2: 야야야야 어나라 이거
1: 야야야 어째
2: 야 어째 내 보건대 자 너희 형 좋아하는 것 같다. 야야 배짝배짝 해줄게. 예, 이만 나는. 내 간다. 서영아, 내 가겠다.
4: 야, 잠깐만.
1: 고개요, 고개요.
4: 아우,
1: 예. 이래 뭐 갑자기 오신다. 예, 내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서 나를 별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야구 같이 살겠으면 요 오른쪽에 서고 그다음에 저 식당 같이 가겠으면 요 왼쪽에 서시오.
4: 결단서 있습니다. 예,
1: 예 있습니다.
4: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 내 대답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그럼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가운데 서겠습니다.
1: 왼쪽도 오른쪽도 그 가운데 서겠다고?
4: 예.
1: 예, 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네, 이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7: 예예예. 예, 예.
1: 저 이제 이랬다.
4: 멋있습니다.
1: 예예, 예, 예. 좋습니다.
4: 예.
1: 저 이봐시야, 이제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서로 이게 호상간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을 자기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 세상 마지막 끝까지 예. 어떻게 손지고 같이 갑시다. 예?
4: 이렇게 받아줘 고맙습니다.
1: 에이, 예? 예?
4: 나는 여자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1: 그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4: 어째 이리 멋있습니까?
1: 예, 네, 멋있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는 내가 여사라고 부르지 않고
4: 예.
1: 여보라고 부르겠습니다.
4: 오.
1: 예. 자 여보.
4: 어색합니다.
1: 알았습니다. 그 오늘 웃음을 내 동의한다는 그 웃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 자
1: 그럼 다시 한번 웃어보십시오.
4: 정말.
1: 좋다. 주방자 동무도 춘향도로 건너간다. 내 시인은 주방자
4: 노래도 잘하시네.
1: 주방자 산소톨 본거지 남일공단 안 올려 날릴령단 치고 북적북적 따라들이서 아이고 현님이
2: 현님이 뭐 현님이
1: 연인이고 꽝철이구나 예. 야 나는 형님께서 깜짝 놀랐대요 야 근데 네 예. 어떻게 돼 여기 와?
2: 아니 내가 이제 저기서 마드바에 봤었구만
1: 저분 고부랑 마다베기래
2: 예. 그래 아버지 여기서 연애한답죠 뭐 그래 내보고 걱정 돼서 가봐라
1: 그래 예. 알았어 야 예. 저기 인사해라 예. 저분 어? 예. 내 새끼 예?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뭐, 네 이따가 엄마 될 사람이다 인사해라
2: 그랬어 너 예, 안녕하십니까
4: 되게 아들이니까
1: 예, 예, 내 아들입니다
4: 난 어찌나
1: 어찌입니까 어째입니까?
2: 어째?
4: 어, 미안함.
2: 어째?
1: 어째?
4: 어떻게 집에 형님하고 이렇게 똑같게 살겠습니까?
1: 야, 야, 별나게 우리 형님들도 닮아가지고.
4: 키도 아버지 키라 닮았습니다 예.
1: 어, 우리 형님 닮아가지고 어제는 어덕식을 할 때는 잘못 보고 이 현민가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아니 이거 보셔 요 웃는 가보랑 똑같은 거요.
2: 아무튼 응? 저분
4: 세상에 어떻게
1: 좋지 좋다고 좋다 아버지 좋다면 나도 좋아서 그래지
2: 저 우리 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4: 모르지 마
2: 모른다지
1: 아니다 저분 웃는 거는 좋다 대답 한 가지다
2: 그래도
1: 그래 그래 자 한번 웃어보십시오
4: 어떻게
2: 그러면 저 내 엄마를 불러댐도
4: 성격이 제일이 졌어
2: 어머
4: 감사하
2: 야, 내 얼 기분이 좋았을 거고
1: 자 아버지 엄마
2: 내 오늘 예, 이 기쁜 날에 그래서 예, 아버지 엄마께 한마디 아들로서 말하겠는데 앞으로 두 분이 손을 잡고 아무 근심 걱정 없지 응.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만 삽소 이게 내 바람이구만
1: 이야 야 말 하나는 잘한다는데
4: 야 머리 좋아야 말씀도 이렇게 잘한답니다
1: 그래
2: 아니, 우리 이렇게 좋은 날 여기 있지 말고 응. 아버지 우리 새엄마를 식당에다 모시고 응. 저 엄마 좋아하는 채소로 항상 푸짐히 차려놓고 응. 이래 하여튼 멋있게 싸게
1: 야 오늘 내 싸사고 있는 니 싸게
2: 내 싸지
1: 정말이야
2: 그랬지
1: 좋다 그럼 가자
2: 가자
1: 저 방자 본부도 천양부르로 건너간다 내 빙원 전한다

일을 하다가도 마을로 지나가는 버스에 혹시 내 자식이 앉아서 느닷없이 문득 고향집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부모님. 꿈결에 나타난 자식들 때문에 혹시 무슨 병거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온 마음을 근심 걱정으로 뜬눈을 지셔오는 부모님들의 사랑에 자식들은 오기입니다. 북경시의 박춘화 씨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외지에 있는 자식 걱정은 그만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노인자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나의 어머니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흥정강성 해림 씨의 윤지영 씨의 부모님은 젊어서는 옥신각신 다투며 살아왔어도 미운정 고운정으로 세월을 엮었기에 노년에는 서로 의지하며 정으로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명절의 축복을 전하면서 노래 노인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용정시 로토구진 대마천 제4천민서조의 남련순 씨도 대마천 노인님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봅니다.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여성클럽과 함께 시작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설레이는 순간이 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꾸 연락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썼다가도 결국 다 지우고 뭐해? 두 글자만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간지러운 마음이 뭔지 그대로 풀어둔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래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기운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경희 작가님의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예, 넌 퇴직 노임을 꽤 많이 받으면서 왜 옷을 사지 않니? 난 퇴직 노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사는 것이다. 친구는 만날 입던 옷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나 보다. 내 옷차림을 두고 조언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뿐이 아니다. 너 돈을 그렇게 아껴 어디에 쓰자고 그러니?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한다. 입던 옷만 입으면 없어 보이잖아. 늙은 다음에 새 옷을 입어봤자 지금의 효과를 못 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차려입고 다녀라. 진심 어린 조언들이다. 오죽 옷을 사 입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살겠는가. 나는 옷을 사는데 돈을 팍팍 쓰는 게 아직도 서툴다. 먹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옷을 사려면 이것저것 자꾸 따지게 된다. 내 나이에, 내 얼굴에, 내 몸매에 어울리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이다. 친구들은 어깨에 옷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옷이 별로 없는 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한바탕 하고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을 깨끗이 씻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혼옷 재활용 상자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매무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상대방에 대한 레이라는 말에 수긍하게 된다. 옷을 예쁘게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피부가 좋고 옷 잘 입는 여자를 흠모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녀들의 부지런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한다. 어쩌면 멋부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모임 장소에 갔는데 딱 친구가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넌 오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차림으로 왔니? 이런데 올 때에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나는 아침에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꾸미느라 무척 신경을 썼는데 친구의 눈에는 그 정성이 보여지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장소에 나갈 때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어색해졌다. 이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내가 여자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그리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에도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법을 모르고 남들이 정성 들여 가꾼다는 얼굴에도 팩 한 장 붙여본 적이 없다. 얼굴에 팩을 해야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루루이 들어왔으면서 말이다.

워낙 거무스름하고 탄력 없는 피부가 좋아질 리 없었다. 얼굴 색이 별로이니 옷의 색상을 고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인지 내 옷장에는 기본상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회색 아니면 검정색 옷이 많다. 어두운 피부에 거무칙칙한 옷을 걸치니 더욱 생기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었다. 나도 화려한 색상의 옷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쩐지 화려한 색상의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매무새를 하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곱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소박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곁에서 관심에 진심을 담아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라도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다.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결심을 내린 뒤로 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그저 지나친 적이 없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차림새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더윈에서 옷잘 입는 법을 배워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따라 배웠다.

무더운 여름에는 양산 아니면 모자를 꼭 쓰고 외출했고 자외선 차단 크림도 꼬박꼬박 발랐으며 마스크도 잘 착용했다.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팩을 붙이려고 했다. 공을 들인 만큼 변화가 찾아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날 따라 화색을 띠니 어느 순간 자신감도 넘쳐났다. 그래서 더욱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마주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여유도 부리게 됐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여러 가지 옷들을 꺼내놓고 입어보면서 남편의 의견까지 모아 결정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더니 다들 나를 보고 얼굴색이 많이 하얘지고 스타일도 좋다고 칭찬했다. 60의 문턱에 서서도 이런 칭찬을 들으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났다. 속으로 살다 보니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구나. 그동안 얼굴에 옷차림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 오늘 정말 빛난다. 너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환한 것 같다. 수다쟁이 순이가 숨이 넘어가게 감탄을 했다. 나는 조금은 쑥스러웠으나 기분은 날아갈 때 좋았다. 멋쟁이 너희들과 어울리자니 쉽지 않다. 꾸미는데 게으르던 내가 너희들 덕분에 때보시를 하는 것 같다. 고맙다 다들. 너 이렇게 고왔니?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언영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도 알겠지만 평생 예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풍경인 거야. 그러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야. 내가 얼굴과 옷단장에 신경을 쓰고 다니니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기쁘고 즐겁잖아. 영희는 쌩글쌩글 웃으며 여자는 평생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야 하니 매무새에 정성을 쏟은 내가 보기 좋다고 극찬해 줬다. 칭찬에 후한 친구들 덕분에 그날의 모임은 여느 때보다도 즐거웠다. 모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나왔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머리에 소리가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한 꽃으로 머물고 싶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몰부고 싶다. 나는 안팎이 일색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 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 송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적 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 미를 가꾸는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한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처럼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외적 미, 내적 미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적 미 하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아름다운 풍경이 돼주듯이 우리 서로서로가 아름답게 꾸미면 보는 이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단정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흥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특히 또 여성분들이 외모를 예쁘게 가꾸면 기분도 좋아져서 집안의 분위기가 더 화사하게 또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소님께서 김경희 작가님의 글을 보고 듣고 수많은 여성 꽃들이 예쁜 꽃들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진중해지는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는 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마음껏 피워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예뻐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여자는 언제든 예쁘게 가꿔야 합니다. 패션은 자신감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돈은 자신에게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기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꼭 사서 예쁘게 입어주는 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문희옥 가수의 꽃놀이, 홍자 가수의 꽃놀이 가요. 네, 두 곡 연속 듣고 왔는데요. 덕분에 행복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행복이 멀리 있는 큰 무언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한 일이 생겨야 또 큰 성과를 이뤄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소소한 곳에 숨어 있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또 창밖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맛있게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게 바로 행복의 조각들이겠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벼운 또 진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나태주의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에 실린 시 바로 말해요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로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았다고 말해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요. 해가 지려고 해요. 꽃이 지려고 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가 울어요. 지금이에요. 눈치 보지 말아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람이 지난 뒤에는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근데 말 못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새가 울면 새가 운다고, 꽃이 피면 꽃이 피었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시작으로 나태주의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과 행복에 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행복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한국의 전승환 씨가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글들을 담았는데요. 네, 10장에서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잣대에 무심해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2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가짜 관계가 아닌 늘 내 옆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3장에서는 여전히 떨치지 못한 채 발목을 잡고 있는 미련과 아픔, 지나간 사랑을 놓아주라고 권하며 그만하면 됐다며 뜨겁게 안아줍니다. 네, 4장에서는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위로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 5장에서는 스쳐 지나간 소중한 일상을 놓치지 말고 더 사랑하라고 초대합니다.

네, 소란스럽지 않은 진심으로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네, 이 책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흐릿해진 행복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승환 작가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 책을 펼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을 행복한 방향으로 맞추어줍니다. 작가는 내내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니 멀리 보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는데 온 마음을 쓰라고. 혹여 행복이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당신의 행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민과 걱정은 잠시 잊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책을 덮고 난 뒤 당신의 마음에 활짝 행복의 무지개가 뜰지도 모를 테니까요.

좋은 책을 깊이 있게 끝까지. 네, 일상이 달라지는 책 읽기.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전승환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흐릿해진 행복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작가는 소중한 것에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네, 작가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무심해지는 것.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책에서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라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행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이 책을 펼치면 길을 잃은 마음의 라침반을 다시 행복한 방향으로 맞추어줍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글을 읽다 보면 당신의 일상에 숨겨진 행복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덜 신경 쓰고 더 사랑하세요. 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이 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네, 제1장 무심해지세요에서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잣대에 무심해지기를 권합니다. 네, 2장 부디 집중하세요에서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가짜 관계가 아닌 늘 한결같이 내 옆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당장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에서는 여선이 떨치지 못한 채 발목을 잡고 있는 미련과 아픔, 지나간 사랑을 놓아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됐다며 뜨겁게 안아주죠. 네, 사장 꼭 기억하세요에서는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위로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마지막으로 5장 더 사랑하세요에서는 스쳐 지나간 소중한 일상을 놓치지 말고 더 사랑하라고 초대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보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기.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한국 전승환의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라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선홍범님의 글을 고소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한참 걸으면 망경대다. 여기는 비옥한 땅, 신비로운 벌판이다. 나는 상상의 준마를 타고 세월을 거슬러 멀리 멀리 달린다. 아마도 몇천 년, 아니 몇 만년 전의 밤이리라. 폭풍이 거세차게 몰아치더니 천지를 진동하며 조선반도 북쪽편의 하늘 높이 치솟은 산마루에 불기둥이 솟구쳐 말립밤 하늘을 불태웠다. 오래오래 타오르던 불길은 꺼지고 그 자리에 넓고 넓은 웅덩이가 남겨졌다. 하늘에서 쏟아졌나 신기하게 그 웅덩이에 점차 맑은 물이 차오르더니 노을진 어느 날 아침 웅덩이 한 모퉁이를 헤가르고 흐르다가 전기를 땅 아래로 바위를 쳐부시며 내리 쏟아졌다. 그리고는 흰 양떼 같은 물살로 변해서 세 갈래로 흩어졌다. 한 갈래는 서북쪽 소나무 밭으로 흘러 송화강이라 이름 가졌고 한 갈래는 서남쪽 깊은 골짜기로 검푸른 오리 깃털 색깔로 깊이 흘렀다. 압록강이란다. 마지막 한 갈래는 돌 바위 밑으로 자취를 감추었는가 했더니 멀리 동북쪽에서 다시 나타났다. 도망쳤다가 왔다고 해서 도망강이라 불렀다가 다시 도만강이라 고쳐 불렀단다. 바로 이 두만강이 오랜 세월 흘러 모래를 쌓고 쌓아 양수천자 남편의 망경대란 비옥한 벌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쌓은 땅에 발길이 막혀 남쪽 산 밑으로 길을 바꾸었다고 한다. 해서 이곳 중조 변경에는 두만강이 아니라 모래밭 버들숲이 있다. 푸른 물가 나루터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란 노래를 남기고 사라진 지 오래듯 아마 이곳에도 망경대라고 이름을 남긴 높은 루대가 있었으리라. 이 벌판 동남 부분 넓은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 생산대다. 이 땅은 장마가 없다. 소낙비 내려도 한 시간 못 뛰어 죄다 스며버린다. 이 땅은 가물을 모른다. 한 달 비가 없어도 땅 깊은 곳에서 물기가 올라온다. 강이 쌓은 점토라 넓고 넓은 그 땅에 돌 하나 찾아볼 수 없다. 공 3천, 옥수수 5천이란다. 공은 하루가리에서 3천근 거둘 수 있고 옥수수는 5천근 난다는 말인데 이 땅에선 해마다 그보다 더 난다. 우리 생산대 잡곡 10마대라면 이 땅에서 7마대 거두었다. 망경대는 어머니 땅, 이 땅의 양분으로 우리 마을 어린이들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고 할 만하다. 벌판 북쪽에는 하선읍이라 부르는 호수가 있다. 물 깊이는 키를 넘는 곳이 많다. 호수에 들어서서 칭덩굴 같은 넌출을 당기면 그 넌출에 소처럼 뿔을 가진 동전 크기만한 새까만 열매가

아주 맛 좋은 요리감이다. 이 늪에는 물고기가 억수로 많다. 버들개랑 붕어랑 납지랑 페레제랑 고기잡이 철이면 낚시꾼이 줄지어 앉아있다. 벌떡이는 고기를 연거퍼 낚아 올린다. 투망으로 잡는 사람도 여럿이다. 친구 봉춘의 아버지 우선생님은 존경받는 로 교원인데 투망을 잘 던진다. 퇴근에서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던지러 온다. 한 번씩만 당겨내곤 그대로 가시는데 그 모습 다관인다. 붉은 노을 속에서 하늘 높이 날리면 그 물은 공작새의 깃을 펴듯 쫙 펴진다. 연돌은 빗방울 떨어지듯 좌르르 소리내며 물속에 숨는다. 끝까지 가라앉길 기다려 슬슬 당겨 땅으로 슬쩍 낚아챈다. 잡혀 나온 고기는 그물주머니에 은곳을 담은 것처럼 저녁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난다. 우 선생님은 요리도 잘하신다. 그 생선을 깨끗이 씻어 솥에 담아 먼 불에 밤새 올려 놓아두어 이튿날 아침이면 뼈까지 고루 익어 두부같이 만문하고 향긋하다. 인품조와 늘 아래 옷집에 맛보여줬다. 하선읍은 봄을 꼬 그냥 잡아내고 잡아내도 끝없는 물고기 어디에서 오는 걸까. 대학 다닐 때 고향 자랑하다가 담임선생 김동식 교수한테 행여나 하고 물어봤다. 이 교수는 박시다가 유화도 잘 그리셨다.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고기알은 몇백 년 땅속에 묻혀 있어도 죽지 않고 물을 만나면 다시 까낼 수 있다고 한다. 강물에 의해 퇴적된 땅이라면 한 줌의 흙에도 그런 고기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 망경대벌 아무데나 땅을 파서 가둬놓으면 고깃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망경대의 한 줌 한 줌의 흙이 그대로 금값이라고 할 만하다. 바로 이런 땅을 되찾기 위해서 모처 쌓은 지하 항일 조직이 망경대벌 북쪽 하서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천혜의 땅을 두고 주인된 우리 마을 우리 생산대 어느 누군들 이 땅에 자신의 피땀을 아꼈으랴. 지금도 그 모습들 아름다운 풍경화로 역력히 눈앞에 떠오른다. 봄이면 씨 뿌리고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이면 산더미 같은 수확 싣고 노을 속에 돌아오던 그 모습 새삼스레 그리워 또다시 보고 싶다. 그대들의 땀 흘러흘러 이 땅에 숨배어 이 봄날에도 아지랑이로 하늘하늘 피어오르니 내 오늘 삼가 그대들의 그리운 이름 불러보나니 그젯날 그리운 모습들 눈앞에 역연한데 거의 모두가 이름만 남기고 다른 세상 가버렸구나. 이 땅에 자취 남기시고 기름진 땅을 아쉬워하며 떠나신 분들 고이 잠드소서. 망경대는 그대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이름 영원히 망경대의 푸른 땅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많은 회옥 속에서 김매를 골라보고 싶다. 저마다 홈이 들고 맨발로 들어선다. 발목까지 묻히는 시원한 흙은 어릴 때 발을 씻어주던 어머니의 손길 마냥 부드럽다. 기나긴 사례에 돌 하나 없다. 신옥의 어머니 그냥 제일 앞에서 나간다. 그 다음으로는 잘 매는 사람도 꽤 많다. 문학의 엄마랑 오복의 엄마랑 그리고 꽃나이의 신옥이 정숙이 경희 분선이도 인석이 기련이 상거리도 빠른 축이다. 정숙의 아버지 김솜씨 볼만하다. 호미를 당길 때마다 흙속에 끌려들어가 그 많던 풀이 삽시간에 사라진다. 흙을 깎는 소리 절투 좋게 싹싹 소가 풀을 새김질하는 소리를 방불케 해서 두 볼이 찡하니 군침이 돈다. 더 그리운 건 하선읍과 아름드리 수양버들 아래 시원한 샘물이다. 벤또 들고 샘물가에 이르면 고달프던 일 다 잊어진다. 기운 맨후 찌는 듯한 더위에도 그 샘물에 밥 먹으면 발끝까지 시원해 난다. 그 다음 널찍한 나무 그늘에 여기저기 누워 잠자며 휴식한다. 그런데 한참 자다가는 너무 추워서 잠을 깨고 덜덜 떨며 뙤약볕을 다시 찾는다. 하선읍과 그 나무 그늘은 겨울 날씨처럼 차갑다. 옛날 두벌한 시인이 태산을 남쪽은 아침이고 북쪽은 저녁이라 산이 밤낮을 가로타고 있다.

라고 읊어대도 대단한 것 없다. 이늪을 와보라. 하선음 나무 그늘 삼복 기간에도 겨울 추위이니 이보다 신기하랴. 아, 신비로운 땅 망경대 기름진들아. 너 잘 있느냐? 땀 흘리며 고달프던 일 다 잊어지고 그 시절 사랑스런 얼굴들 사무치게 그립구나. 이 봄에도 그제처럼 꽃수건 친 여자애들이 달래 캐고 있을까? 언제면 그제날 그 샘물에 손목 담그고 그리움에 울어볼까? 감격에 울어볼까?

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글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디페처 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가엾이 여긴 자연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해 조금이나마 영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네,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부드러워지고 자신에게도 온화해집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갓 깨어난 아가처럼 예뻐지고 선해진다고도 하네요. 그때 비로소 서로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 시간이 멈추고 영혼의 시간도 멈춥니다. 다시금 더 젊어집니다. 사랑은 영혼과 영혼의 교류입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담보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뉴스입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오리성 여름철 국경강 관광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화 등지의 관광객 유동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관광객들이 흥룡강을 찾아 북방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음의 도시이자 여름의 도시로 유명한 할빈은 해외 관광객의 피서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할빈공항은 국제 및 지역 료객기 631편을 운영 지원하고 료객 6만 2천 명을 수송해 입국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국 무비자 정책의 파급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할빈 공항 통상구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입국 관광 거점인 흑하 통상구는 8월 2일 기준 출입국 관광객 수가 75만 9천 명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현지 특색을 갖춘 국제 아침 시장, 대흑하도 상권, 금화대협곡 생태 관광지 등이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과 피서 외에 중식 건강, 양생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대 화산과 희귀한 랭천 자원을 보유한 오대련지 관광지에는 다수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 화산광천의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분화 등지에서는 중의 마사지, 교정, 부항, 박을 이용한 쑥뜸 등 특색 중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드루 우리성은 산업정책 지원,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산업사슬 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농기계 장비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고품질 농기계에 대한 우선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해 2개 7대 분류, 47개 등급의 기계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각종 농기계 12만 4,8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내 농기계 장비 규모 이상 기업은 40개를 넘어섰습니다. 성내 농기계 장비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을 주목하며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성 농기계 분야에서 수십 가지 핵심 기술을 돌파해 17개 성급 중점신 개발했고 1년에 중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프로젝트가 실현됐습니다. 현재 우리성의 고성능 파송기, 지능형 단말 모니터링 장비 등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료회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성의 국제 특송 업무량은 6개 4,919만 건을 달성해 동

0: 대비 65.6% 증가했습니다. 대러시아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흑룡강성은 국제 우송 통로를 끊임없이 원활히 하고 할빈, 흑하, 카잔 국제 우편 차량 전용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직행하는 국경 간 운송 차량단을 구성했습니다. 올 3월에 개통한 수브나 모스크바 국제열차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월 운행 횟수가 개통 초기에 한 편에서 열 편으로 늘었습니다. 통관 소요 시간도 사육 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여하에서는 전성 최초의 순풍 스마트 창고가 올해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경동 할빈 아시아 1호 스마트 물류 단지의 자동 분류 장비도 업그레이드 중으로 가동 후 전체 처리 효율이 50% 이상 향상될 전망입니다. 우리성은 또 농촌 배송 물류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송에서 농촌, 려객, 화물, 우편 복합 노선을 루계 263개 개통했고 농촌, 려객, 화물, 우편 거점 1,550개를 건설했으며 7개 프로젝트는 국가 특성 서비스 농업 시범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4개 현시는 농촌 전자상거래 특성 협동 발전 시범 구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2026 동강 국경 지역 스포츠 슈퍼리그 국경도시 룡구 초청 경기가 동강시 스포츠 공원 룡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의 핵심 행사로 20개 국경 현시구 대표팀 소속 300명 선수가 흥룡강 기슭에 모여 5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기간 다수의 참가팀, 수행 인원, 관람 관광객이 동강으로 유입되면서 현지 음식, 숙박, 교통, 소매업 등 분야의 소비 증대를 직접 견인했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도 동시에 진행돼 강변 캠핑 카니발, 중로 상호무역 대장터 등 22개 주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최근 감옥사시 화천연 성화 도향 관광구에서 저순족 전통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행사 현장은 관광구 광장을 기반으로 정성껏 꾸며졌고 민족 특색 장식이 곳곳에 놓여 분위기가 아주 짙었습니다. 러인들이 화려하고 정교한 조순족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고 상에는 떡과 특색 과자 등 전통 조순족 음식이 가득 마련돼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소박한 축하의 말 한마디,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술 한 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현장을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민 리순재 씨는 61살부터 생일 잔치를 여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풍속이라며 지금은 70살, 80살부터 생일 잔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을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전통 레이에 따라 축수 의식을 치른다면서 이런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활기찬 민속 예술 공연이 차례로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전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민속 의식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미덕을 이어가고 시골 백성의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천연 성화촌은 저순족 특색 민속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무형 문화유산을 향촌 문명건설, 군중의 정신문화생활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화천연은 계속해서 토착 민속 자원을 잘 활용하고 서수민족 문화 브랜드를 빛내 군중의 정신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현역 문화료향의 식별도와 영향력을 높여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 동력을 주입시킬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9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천이 산머리를 돌아서 보니 탈주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곧 그를 에워쌌다. 강영천은 더는 몸을 뺄 수 없게 된 것을 보자 하는 수 없이 총을 불숲에 감추고 표식을 해놓았다. 농들은 인차 뒤쫓아왔다. 다행히도 군중들이 미리 그에게 옷을 바꿔 입혀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농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갔다. 강영천이도 그 속에 있었다. 그는 구중대 전사 한 명과 로기도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점심때 놈들은 붙잡아온 사람들을 끌고 왕관장에 들어섰다. 이윽고 학교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사강 기슭에 끌려왔다. 대대장 다츠부미는 거들먹거리며 앞에 있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었다. 다친 왼쪽 눈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있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눈깔이 무섭게 기울어져서 더욱 흉측하고 악착스러워 보였다. 외놈 한계 중대와 계려군 놈들을 이끌고 먼저 왕관장에 들어온 외놈 중대장이 다츠부미에게 차렷자세로 경례를 붙이며 길에서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 살상자가 수태나고 계려군 부중대장 왕류수도 죽었다고 보고했다. 다츠부미는 화가 나서 오른쪽 눈을 더욱 무섭게 치뜨고 중대장을 몇 마디 욕했다. 중대장 놈은 연방 예예 하더니 옆으로 비켜서서 공강자에게 한마디 분부하였다. 계려군 분대장 공강자는 인차 앞으로 나와 다츠부미에게 경례하고 보고했다.
1: 대대장님, 백성들을 모두 잡아왔습니다. 다른 일 없으면 저는 마차로 호송하여 먼저 떠나겠습니다.
0: 공강자는 옥진이를 죽인 뒤 외놈 소대장에게 학교에 불려가서 잡혀온 백성들을 신문하느라고 줄곧 몸을 빼지 못하였다. 그는 빨리 구실을 대어 떠나버리려고 작정하였다. 양뚱보 통역관이 다츠부미에게 통역해 주었다. 다츠부미는 콧방귀를 끼더니 공강자를 향해 머리를 기우뚱거리고 무엇이라고 말했다. 양 통역관이 다시 공강자에게 말했다.
2: 대대장님은 좀 기다렸다 가라고 하신다. 일본군이 매복에 걸려서 붙잡았던 전투기 발로들이 다 달아나 버렸다. 이제는 젊은 남자들을 몽땅 끌어내고 제 집 사람들이 나와 데려가게끔 하고 그 나머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하신다.
0: 공강자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한동안은 몸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소홀히 행동할 수 없었다. 놈들은 사람들을

0: 두 곳에 갈라세웠다. 남자들이 한쪽에 서고 로인들과 여자아이들이 다른 쪽에 가섰다. 양 통역관이 사람들에게 고하댔다.
1: 모두 듣거라. 일본군은 사람마다 제 집 식구만 찾아가라고 명령했다.
0: 그는 군강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1: 이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다. 누가 잘못 말하면 당장 총살이다. 그리고 옆편 내가 남편을 데려가려면 입을 맞춰야 한다.
0: 외놈들은 좋아라고 미친 듯이 웃어댔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의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았다. 사람 찾기가 시작되었다. 한 새색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하고 입을 맞추라니 맞아 죽는 것보다도 더 난처해야 하였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앞에 다가가서 그만 주춤하고 굳어졌다. 그의 남편은 조급해서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새색 씨는 도리어 당황하고도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놈들은 냉큼 그의 남편을 붙잡아내었다. 새색 씨는 그제야 부르짖으며 매달렸으나 이미 늦었다. 여자들은 그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더는 주저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서슴없이 입을 맞추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때 사람들이 또 한 무리 끌려왔다. 강영천이도 그 속에 있었다. 같이 잡힌 사람들은 누가 고사질할까봐 그를 복판에 세우고 애워쌌다. 어머니는 간부들이 없나 하여 잡혀온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구중대 전사 한 명이 눈에 띄우자 곧 가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국도 못 되고 그는 우뚝 서버렸다. 갑작스레 긴장이 그의 가슴에 엄습해왔다. 그는 외놈 대대장과 양뚱보 통역관이 자기를 직접 때리던 일을 잊지 않았다. 비록 몇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그를 알아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아무튼 그 전사를 구원해야 한다. 내 한 몸이 죽더라도 이 모험은 겪어야 한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몇몇 사람 속에 끼워서 그 전사에게로 다가갔다.
2: 누굴 찾는 거야?
0: 괴력은 한 놈이 물었다.
3: 내 아들을 찾소.
0: 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2: 아들? 어느 녀석이야?
3: 바로 저 애호다.
0: 그는 그 전사를 가리켰다.
2: 뭘 해?
3: 농사를 짓수다.
0: 건강자가 듣고 와서 그놈에게 말했다.
1: 내가 알아. 이 노친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어서 보내게. 어? 자, 데려가라고.
3: 예.
0: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전사를 끌고 돌아섰다. 순간 또다시 흠칫하며 멈춰섰다. 왕견장이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어머니는 당장 그를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어머니는 피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딸에게 고개를 돌려 눈짓을 보내고 그 전사를 이끌고 갔다. 어머니의 눈길을 보고 깜짝 놀란 수연이는 인차 왕견장을 발견하였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갓난애를 품에 안고 공강자를 힐끗 보며 걸어나갔다. 수연이는 왕동해의 앞에 와서 멈춰섰다. 왕동해는 길에서 피난 나온 군중들과 함께 놈들에게 붙잡혔다. 탈출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는 놀란 눈길로 수연이를 바라보았다. 괴력은 한 놈이 달려와서 총탁으로 수연이의 허리를 때리며 호통쳤다.
2: 이 녀석이 누구야?
3: 애아버지예요.
0: 수연이는 대연자약하게 대답하고는 한 손으로 왕동해의 옷소매를 붙들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3: 여보, 어서요. 당신이 잡혀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빨리요, 애를 받아요.
0: 왕동해는 몸을 가볍게 흠칫하였다. 수연이는 그가 아이를 받아 안을 때 대범하게 그의 입가에 입을 맞추고 함께 집으로 향했다. 놈들은 와하하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졌다. 그들의 가슴은 더더욱 조여들었다. 외놈들은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주린 승냥이 마냥 입을 쫙 벌려 신누른 이빨을 드러내고 남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 대쩌부미는 더는 앉아있지 못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애꾸 눈을 부릅뜨고 지휘도의 자루를 틀어잡았다. 이때 사람들 속에 있는 로기를 발견한 화자는 다급히 놀란 소리를 지르며 걸어갔다. 품에 안은 아이도 조그만 두 손을 활짝 펼쳤다. 로기는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가슴을 활랑거리며 서 있었다. 한 발, 두 발, 부부간의 거리는 세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다. 순간 화자는 갑자기 흠칫하며 걸음을 멈췄다. 홍조를 머금은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곧 남편을 데려간다는 희색이 사라졌다. 눈물이 반짝거리는 그의 눈은 이상스럽게도 남편의 얼굴을 떠나 사람들 속으로 옮겨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로기를 흘금 쳐다보며 마치 잘못 본 듯 살레살레 머리를 저었다. 로기는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스러워 아내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내가 누구를 보았는지 알았다. 자기에게 고통과 근심,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던 아내의 검은 눈에서 로기는 고결한 뜻을 깨달았다. 그는 가슴을 울렁이며 힘주어 아내를 바라보고 나서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인차 고개를 숙였다. 괴력은 놈이 화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1: 제산이가 누구지도 몰라.
0: 화자는 공강자가 자기 남편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마저도 잊었을 것이다. 설사 기억하고라도 그는 아버지가 대릴 사위를 맞아들였다는 류를 대고 남편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다. 화자는 무리를 축혀들고 서슴없이 강영천에게로 다가갔다. 비록 몇 발자국 안 되는 거리였으나 그는 마치 높은 산을 넘는 듯이 두 다리가 무거웠고 숨이 가팠다. 강영천이에게로 가는 걸음이 너무나도 빨라 자국자국 남편하고 멀리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몹시 누리어 여전히 남편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 뒤로 잡아당기는 듯 하였고 또한 강한 힘이 그를 앞으로 왈칵 떠밀어서 뒤로 잡아끄는 줄이 끊어져 버린 듯도 하였다. 드디어 강영천의 앞에 다가선 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뗐다.
3: 아버지, 여보, 어서 함께 집에 가자요.
0: 강영천은 갓 끌려왔을 때 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몰랐으나 곧 알아차렸다. 그는 어머니가 구중대에 전사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여간 감탄에 마지 않았다. 수연이가 왕견장을 데려가는 것도 보았다. 그 순간 속이 얼마간 떨렸으나 강심을 먹고 진정하였다. 오히려 수연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야만 아내가 아무런 마음속 고통도 겪지 않고 동지를 구원할 때도 야릇한 감정의 마찰도 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산당원인 아내가 자기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동지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영천은 어머니와 수연의 행동에 어떤 숭고한 감정을 체험하였다. 그는 희생을 맞이할 결심을 내리고 더욱 값있는 죽음을 하려고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화자가 다가온 것은 뜻밖이었다. 강영천은 몹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로기를 바라보며 화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4: 화자동무, 어서 로기동무를 데려가.
0: 그는 이렇게 소리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화자는 강영천의 눈짓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서 강영천의 팔을 다잡으며 소리쳤다.
3: 여보, 왜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진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어요.
0: 강영천은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찌르르 했다. 크나큰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화자의 고동이 막 미워날 지경이었다. 로기는 놈들의 눈길이 망설이는 강영천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초조하여 몸에 불이 달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놈들을 향해 외쳤다.
2: 이 자식들아, 다른 사람 잡을 것 없다. 내가 바로 팔로군이다. 팔로군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다 안다. 제기랄.
0: 다츠부미는 수염을 매만지며 흉측스럽게 웃었다. 외놈 한 무리가 벌떼같이 달려들어 로기를 넘어뜨리고 꽁꽁 묶었다. 강영천은 다츠부미의 지휘도를 노리고 달려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화자가 벌써 그를 꼭 끌어당기고 입술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며 몸에 맥이 쭉 빠진 듯 그의 품에 기대었다. 강영천은 아내가 아니지만 아내보다 더 위대하고 고상한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오랜 혁명 전사로서, 오랜 공산당원으로서 그는 바로 인민이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드라마 숨바귀꽃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립추가 금방 지났지만 찜통더위는 한창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8.15 노인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노인절은 우리 연변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서 효도 명절로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신목에 우더든을 존경하는 민족 전통과 정취가 깊음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모든 노인님들께 명절의 축복을 전하면서 노인절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노인님들께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노래 사랑아 어찌 늙으랴를 보내드립니다.

0: 젊음을 지나오.
1: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좋은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산처럼 높고 웅장한 것도 아닌 절절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을 앞에 이름 모를 작은 상마루 같은 것입니다. 자식들이 주는 자그마한 사랑이 부모님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선물이며 보약일 것입니다. 화룡시의 김봉순 씨는 어머니께서 노년에 건강하시고 노인들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어머니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한 그루의 나무가 토양과 물과 태양이 모두 충족해야 그 푸르름을 드러내듯이 사랑도 서로 간에 오가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지고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지내오던 용정시의 리애화 씨 아버지는 얼마 전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리애화 씨는 고독하게 살아오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새어머니와 함께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소품 꼬부랑 중매고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형님의 형님의 어째 아이가

0: 아닌가? 처음 오니까 우리 형님이 우리 좋은 여자 하나를 하나 소개해 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식해 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괜찮으니까? 야, 이제 여러분, 저 우리 이제 형님 나오게 되면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그저 젊었을 때 그 농구 놀다가 이 코를 한 달 이렇게 까꾸를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쳐서 이렇게 조금 구부러 그렇지. 야, 성격 딱 보던 남자 성격입니다. 면독한다, 면독할. 말도 잘하지. 네, 지금도 저 우리 형님인데요. 꼼짝도 못 한다. 형님에. 야. 어째 늦었어?
1: 동호이 왔네?
0: 야, 멋있어. 아무 때보다 딱 영화 배우 갔어. 야.
1: 그렇게 알락방지 알맹이도 괜찮다. 야. 그래, 여자 만날 때 기분이 어때야?
0: 좋지.
1: 좋다고? 야. 그래, 멋있는 말이나 준비했냐?
0: 아이, 그 형님이 옆에서 해주면 아이디어.
1: 야!
0: 아이씨, 살랑살랑 말해.
1: 야, 이 연애는 니하고 내보고 대신 말해달라고. 어느 군기를 탁 차려야
0: 아이, 형님은 정상도 내고 우정기네, 짐심이. 형님, 여기 앉아.
1: 오늘은, 아이고.
0: 근데 저 형님에, 그 여자 좀 사물없고 두살 쓰던데, 네, 될까?
1: 야, 사물없고 두센 여자한테 돌이 있다 했다.
0: 뭐 두세 여자를 돌쟁이 가지고 댕긴다고?
1: 야, 봐라. 심이 돌이 있단 말도 좀 말귀를 그렇게 말하던데.
0: 야, 알았어.
2: 오빠!
1: 아유, 저기 어느 같으다?
0: 형님에, 응. 저기 어느 주 여자요?
1: 오, 옳다.
0: 야, 오, 왈라.
1: 어디?
0: 왈라.
1: 아유,
2: 오빠!
1: 얼른
2: 잘 있었어.
1: 그래.
2: 야, 오빠 이렇게 중절 멀어 쓰고 세밀하게 읽었구나.
1: 그래, 다 무사하야?
2: 무사하지. 박이야, 오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야?
1: 변한 게 없으려고 딱 한 가지 있다.
2: 뭐?
1: 요 해발고 한 4cm 야자 됐다. 오늘아. 내 어째서 너네를 마주 세웠는가 뭐.
2: 야.
1: 내 생각이 너네 둘이 같이 살면 영 잘 살 같았어. 그래 내 오늘 너네를 마주 세운 게다. 그래 동훈아 여기 나오나 동훈아. 그래 니 보건대 우리 선옥이 어때야?
0: 형님에 난 집에 가겠어.
1: 야 어떻게 됐냐. 야 어떻게
0: 야 지금 그 걸음걸이라는
1: 야야

0: 왔다.
1: 아, 예. 옳습니다. 예.
0: 걔들 거짓말이라도 영 듣기 좋았어.
2: 봐라. 그래, 내 방사 괜찮지?
0: 모르게 어리둥절한 게. 아, 그만한 중매짜리 다 마다하고 하필이면 오빠네 가문하고 인연 맺자고 내 이렇게 뻗쳐온 것 같은 게 영 부끄럽구냐. 어제 가오.
2: 이제 응? 우리 집안에 들어와 살아봐라. 우리 집안에 똑똑한 남자들이 많네라.
3: 맞다. 그 중에서도 우리 요 막내 제일 똑똑하다. 제때네 우리 제때
0: 인연이란 게 참 묘하오냐. 옛날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살 때 오빠 나를 개누깔 사태람 달기 똥과제나 싸다 주니까 그게 어째 그렇게 맛있고 좋소. 그래서 내 아무리 아 때부터 오빠를 우리 오빠보다 더 좋아하고냐 이렇게 다른 것 같더라.
3: 그래야? 오늘아 오늘아 오늘아
2: 내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야. 이게 살아란 게 별게 없다. 밥은 먹어도 같이 먹고 어디 걸어다니게도 같이 걸어다니고 그래. 어디를 이제 바라봐도 한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응? 한순간에 살아도 멋있게 재밌게 사는 게 요게 살아야다.
0: 오빠 말은이야 마디마디 다 명어요.
4: 아이가 저 우리 형님이 말하는 청산이었습니다.
2: 예. 자자자 오늘아 오늘아 앉아 얘기하자. 야야 오늘아 오늘아 오늘아
0: 여기 앉아
2: 여기 오늘아 오늘아 앉아.
3: 야, 너네 지금 날 똘가보네 자꾸 이래지.
0: 아이, 오빠 내 오만결에 내 오빠를 탁 밀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
4: 아유, 아유.
0: 야,
3: 밀어.
0: 야,
4: 아유. 이제 이거 교통사고는 내낸게요. 야야, 내.
0: 아이, 내낸게.
4: 야야, 내.
3: 이거 어쨌지 별로 타고.
0: 내 잘못했지.
4: 아유, 내낸게.
2: 아, 됐다, 됐다.
4: 야.
3: 아이고, 둘이 와를 짓고 받고 하면 난시여.
4: 야야,
3: 그럼 내 할 말이 없다.
4: 야야, 안사.
3: 아구야.
4: 조심하세요.
0: 아이고.
4: 안사. 여기 안사. 아, 그래, 형님의 허리는 이었어?
0: 다친 데는 없지냐?
2: 아유, 괜찮다.
3: 어디 싹 돌아들어서 허리도 있는 괜찮다. 야. 그나저나 좀 너네 진도로 타고 치면 안 되겠나? 응? 서로 물어볼 게 나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야 이런 것까지 나 일일이 다 시켜달래나?
4: 야야
0: 오빠 응? 내 말하지면 게만
3: 먼저 말해봐라.
0: 저기 오빠한테서 얘기 다들 알겠지만은 농촌에서 주약에 분유공자가 하고 예. 산모들이 해산하면 전문 애기를 받는 그런 산파일이 했댔습니다.
4: 예? 예?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저거 한이 위성캐통 됐댔구만.
0: 예?
4: 예 나도 그 수입자면 세면서 그 돼지 새끼도 내고 소 새끼도 내고 두근대는데
3: 야!
4: 어쩜 이렇게 안내면 말 잘못했어.
3: 야 이 안에 사람 꽈고 너는 돼지 꽈인데 어떻게 하는 게 된 거야. 야 내 정말 답답하지.
4: 아유 형님에 형님은 자꾸 옆에서 빡게 소리 치니까 나도 정신 황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나도 행복해 나가.
3: 아이고 아이고 알만하다. 그럼 내 피아마 내 피아마 아이 되나 내 가겠다.
0: 오빠 가자고.
3: 가겠다.
0: 내 띠띠 따서 불러줄게.
4: 응? 아 이제 뭐라면 띠띠 따서?
0: 내 띠띠 따서라 했으니까 띠띠 따서라 했지.
4: 어 그래도 띠띠 따서니까.
3: 야. 모르면 가만히 서라. 띠띠 택시라는 게 있다.
0: 예.
4: 아니 택시 뭐 택시 무슨 뭐 띠띠 따따따 띠띠 띠띠 따 사람 보니까 니
0: 오빠 저분 재밌어. 야.
3: 재밌다. 오늘아 야 내가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하겠는데
0: 야
3: 이제 너네 정말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이게 먼저가 놓치나 먼저가 영감인데 종교이고 보답이네라.
0: 야.
3: 그러니까 어서 절대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네 인생은 너네 절로 알아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말은 이상 끝. 나 간다.
5: 아이고
0: 감사해 오빠. 야 멋있다. 야야
4: 그 멋있는 말만 좀 띠띠 가지고 다니든지.
3: 야야야야 오나라
4: 야야야야 어째
3: 야 어째 내 보건대 자 너를 영 좋아하는 것 같다. 야야 번쩍번쩍 해줄게. 예, 이만 나는 내가 간다. 서영아 내가 가겠다.
0: 야, 가봐.
4: 고개요.

0: 아우.
1: 예. 이래 뭐 갑자기 오신다. 예, 내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서 나를 별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야구 같이 살겠으면 요 오른쪽에 서고, 그 다음에 저 식당 같이 가겠으면 요 왼쪽에 서시오.
0: 결단서 있습니다. 예,
1: 예 있습니다.
0: 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 내 대답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그럼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가운데 서겠습니다.
1: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그 가운데 서겠다고?
0: 예.
1: 예, 내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네, 이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저, 이제 이랬다.
0: 멋있습니다. 예,
1: 예, 예. 좋습니다. 예. 저, 이봐시오. 이제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서로 이게 호상간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을 자기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저 세상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손지고 같이 갑시다. 예?
0: 이렇게 받아줘 고맙습니다.
1: 에이, 예? 예?
0: 나는 여자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1: 그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0: 어째 이리 멋있습니까?
1: 예, 네, 멋있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는 내가 여사라고 부르지 않고 예. 여보라고 부르겠습니다.
0: 오,
1: 예. 자, 여보.
0: 어색합니다.
1: 알았습니다. 또 오늘 웃음을 내 동의한다는 그 웃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0: 아,
1: 자, 그럼 다시 한번 웃어보십시오.
0: 정말.
1: 좋다. 주방자 동무도 춘향도로 건너간다. 내 시인은 주방자.
0: 노래도 잘하시네.
1: 주방자 산소톨 봉거지 남일공단 안 올려 날려다 치고 북극 저 정단 안 돌리고. 아이고 현님이.
2: 현님이 뭐 현님이.
1: 연인이고 곽철이구나.
2: 예.
1: 야, 나는 형님께서 깜짝 놀랐대요. 야, 근데 예. 네 어떻게 돼 여기 와?
2: 아, 네 이제 저기서 마다바이 봤었구만.
1: 저분 고부랑 마다바이 그래.
2: 예. 그래 아버지 여기서 연애한다 저 뭐 그래. 내보고 걱정돼서 가봐라.
1: 그래.
2: 예.
1: 알았어, 야.
2: 예.
1: 저기 인사해라.
2: 예.
1: 저분 어? 내 새끼.
2: 예?
1: 아니다. 아니, 네 아니다. 뭐, 네 이따가 엄마 될 사람이다. 인사해라.
2: 그래서
1: 좀
2: 예, 안녕하십니까?
0: 되게 아들입니까?
1: 예, 예, 내 아들입니다.
0: 난 어찌나
1: 어찌입니까? 어찌입니까?
2: 어찌?
0: 미안함.
2: 어찌?
1: 어찌?
0: 어떻게 집에 형님하고 이렇게 똑같게 살겠습니까?
1: 야, 야, 별나게 우리 형님들도 닮아가지고
0: 키도 아버지 키도 아니 닮았습니다. 예.
1: 예. 우리 형님 닮아가지고 오전에 어덕식으로 할 때는 잘못 보고 이 형님 가가지고 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웃는 가보랑 똑같은 거요.
2: 아무튼 저분 어떠세요?
0: 어떻게
1: 좋지? 좋다고? 좋다. 아버지 좋다면 나도 좋아. 그래지.
2: 저 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0: 모르지 마.
2: 모른다.
1: 아니다. 저분 웃는 거는 좋다고 대답 한 가지다.
2: 그래도 그래.
1: 자 한번 웃어보십시오.
0: 어떻게?
2: 그러면 저 내 엄마를 불러댐도?
0: 성격 교체 일이 졌어.
2: 어머!
0: 감사하고.
2: 야, 내 얼 기분이 좋았을 거고.
1: 자, 아버지 엄마. 내 오늘 예, 이 기쁜 날에 그래서 예, 아버지 엄마께 한마디 아들로서 말하겠는데
2: 앞으로 두 분이 손을 잡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만 삽소. 이게 내 바람이구만.
1: 야, 야 말 안 하는 잘한다는데.
0: 야, 머리 좋아야 말씀도 이렇게 잘한답니다.
1: 그래.
2: 아니, 우리 이렇게 좋은 날이 여기 있지 말고 아버지 우리 새엄마를 식당에다 모시고 저 엄마 좋아하는 채소로 항상 푸짐히 차려놓고 이래 하여튼 멋있게 싸게.
1: 야, 원래 내 싸사고 있는데 네 싸게.
2: 내 싸지.
1: 정말이야?
2: 그렇지.
1: 좋다.

일을 하다가도 마을로 지나가는 버스에 혹시 내 자식이 앉아서 느닷없이 문득 고향집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부모님.

긍정강성 해림 씨의 윤지영 씨의 부모님은 젊어서는 옥신각신 다투며 살아왔어도 미운 점 고운 점으로 세월을 엮었기에 노련에는 서로 의지하며 정으로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명절의 축복을 전하면서 노래 노인 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용정시 로토구진 대마촌 제4촌민소조의 남련순 씨도 대마촌 노인님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재부이고 젊은 세대들이 분발 향상하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인님들께 다시 한번 명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

0: 朝鲜语广播
1: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정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흔히 우리가 겪는 초보적인 경험에서 바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즉,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일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첫술에 배부르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경험이 쌓이지 않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심은 부질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속담은 일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큰 기대를 하거나 성급히 결과를 바라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아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비로소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은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속담은 일종의 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술을 먹는 일이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의례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초면의 술잔이나 첫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몸을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에 첫 술을 마시는 행위는 준비가 된 후의 상황을 의미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처음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마시는 경험이나 그로 인한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첫 술에 취하거나 기분이 좋게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술을 마셔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처음 마신다고 해서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거나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속담의 본래 의미입니다. 즉, 첫술이라는 비유는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를 의미하며 술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듯이 처음 해보는 일도 역시 그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초보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를 넉넉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처음 겪는 실패나 어려움이 결국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중요한 성장의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첫 시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배움과 경험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쌓이면 점차 그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그 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또한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작은 실패나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점이 많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내와 끈기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로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취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또한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배우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초기에 완벽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차츰 능숙해지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술에 배부르려는 큰 목표를 향한 작은 발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처음부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작은 단계별 노력과 성취가 쌓여야 비로소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처음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심은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초기의 작은 실패나 어려움이 결국 더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은 단순히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을 얻으려는 성급함을 경계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점차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에서부터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꾸준히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일에서 바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성취는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이며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 속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첫 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그 다음 술에는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입니다. 따라서 첫 술에 배부르려는 우리에게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그 길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섭취해온 중요한 식품군으로 그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단순히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일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들 식품은 우리의 신체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

산화 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과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면역력 강화, 소화 건강 증진, 피부와 뼈 건강 유지, 체중 관리, 만성 질환 예방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제공하는 영양적 가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과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의 필수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여러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로 이들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비타민A가 부족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연적으로 제공하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과일과 채소에서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는 필수 영양소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증진시켜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결합 조직의 주요 성분으로 피부의 건강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는 오렌지, 자몽, 레몬, 딸기, 키위 등이 있으며 채소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고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는 신선하게 섭취할 때 비타민C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눈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즉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 아보카도, 망고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모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쉽게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특히 당근과 고구마는 비타민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은 혈액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와 출혈을 방지하고 상처가 난 부위에서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결합하는 데 도움을 주어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채소는 비타민 K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혈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나트륨의 부작용을 완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체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시금치, 아몬드,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로 특히 시금치, 렌틸콩, 건포도 등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신 중에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임산부는 엽산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엽산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로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시금치, 오렌지,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과일과 채소의 식이섬유와 소화 건강의 관계인데요. 식이섬유는 과일과 채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식이섬유는 두 가지 주요 형태인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며 이들 각각이 소화 과정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점성을 가진 젤을 형성하며 장에서의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사과, 오렌지, 당근, 고구마, 콩류 등이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는 장에서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배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으며 장에서 배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의 운동을 자극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또한 장내 유해 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섬유가 풍부한 채소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콩류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는 또한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내 세균군의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들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 건강이 개선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이 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장염증을 감소시키고 장내 유해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전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세 번째,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며 여러 질병의 발생을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비타민C, 비타민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들 과일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베리류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리코펜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특정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리코펜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며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므로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피부를 노화시키며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항산화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더욱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0: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은 모두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소화 건강, 피부 보호, 심혈관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식품군입니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마음의 소리. 당신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을 찾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그런 게 통할 것 같느냐고 말해도, 또 스스로 의심이 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닌 마음의 소리를 따라 경이로운 일을 이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네, 에번 카마이클의 한 단어의 힘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세상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우는 소리, 우는 소리. 네, 이성이 일으키는 날카로운 소음도 있습니다. 가장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렸으면 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경이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몽골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수민족 풍속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장관 역사 속에서 종족 집단의 형성, 문화, 이주 또는 타민족과 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하려면 이러한 이색적인 소수민족의 풍속에 대해서 미리 유해해두면 더 좋은 거겠죠. 네, 소수민족 풍속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만의 고유한 품격과 풍속에 대해서 유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리포터 최덕희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덕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왜 이래요?
1: 네?
0: 약간 다운된 느낌이 들어서
1: 아닙니다.
0: 좀 피곤한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6개 민족이 중화민족으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몽골족 복식 문화 대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나머지 문화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몽골족의 어떤 민속 문화에 대해서 더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도 여전히 복식 문화인데요. 오늘은 조끼, 허리띠, 씨름복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끼, 허리띠. 네, 조끼는 어떤 양식들이 있나요?
1: 네, 조끼는 그 대례 겉에 껴입는 이복으로서 길거나 짧은 것, 옷업을 마주한 것과 옷업이 큰 것, 하단을 연 것과 열지 않은 것, 하단을 연 정도가 다른 것에 구별이 있습니다. 성년 남성의 조끼는 대부분 하단을 열지 않았거나 앞뒤를 연 짧은 조끼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례복 중에는 개인 조끼가 많으며 평상복에는 부분적인 짧은 조끼가 있습니다.
0: 평상복에는 짧은 조끼. 그러면 원단과 색상은 어떤가요?
1: 네, 몽골족의 조끼의 원단은 붉은색, 남색, 황색. 그 색상이 꽃비단 및 여러 가지 비단이 위주이며 비로도나 면 비로도는 비교적 적습니다.
0: 수노이나 디자인은 있나요?
1: 네, 그 다당다리, 옷덕 변두리, 소매 부리, 하단과 서풀 면 주변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당신 분리를 거치며 여러 제끼 끝에 방형이나 아니면은 구름 모양의 무늬 도안을 수놓습니다. 지난날 울로스 등지에서는 소녀들은 그 조끼를 입지 않았으며 어른이 되어 시집 갈 때에야 허리띠를 풀고 조끼를 입는 것으로 결혼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0: 이게 조끼를 입고 안 입느냐에 따라서 기혼 여성 또 그렇지 않은 미혼 여성 이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의복은 또 어떤 의복인가요?
1: 네, 다음은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몽골족의 이복과 장신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목천 비단으로 많이 만들며 3-4m로서 길이가 길지 않고 색상은 대례 색상과 어울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허리띠의 작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이 허리띠를 매면은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말을 타면서 말 고삐를 잡을 때 뒷골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을 뿐더러 멋들어진 품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말을 타기에 편리할 뿐더러 야무지고 세련되게 보이게끔 대부분 배를 위로 당기고 허리띠를 쌓게 됩니다. 허리띠에는 몽골족들이 착용하는 붉은들로 있는데요.
0: 알겠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그게?
1: 네, 허리띠에는 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은 세 가지 물건, 그 몽골 칼, 붓이, 담배 쌈지를 착용합니다.
0: 이게 다 허리띠에 착용되는 것들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건 남성들이 좀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여성들은 어떤 것을 착용해요?
1: 네, 여성들은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배를 아래로 당겨 허리띠를 맵니다.
0: 허리띠를 매는데 그럼 뭐 일정한 요구나 규칙 또 이런 매는 방법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이 미혼 여성들은 허리띠를 매고 귀에 술을 넘겨놓으며 일단 결혼하기만 하면은 부스 비훈이 몽골어인데 허리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 허리띠 대신 몸에 딱 붙는 조끼를 입는 것으로 처녀와 기본 여성을 구분합니다.
0: 그러면 조끼를 입으면 허리띠를 매지 않는 거다 또 이렇게도 되네요 이게.
1: 네.
0: 네, 몽골족 의복 가운데 그럼 바지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1: 네, 몽골 족의 바지는 헛바지, 겹바지, 손바지, 가죽바지, 덧바지의 구별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남녀가 모두 헛바지, 겹바지를 입고 겉에는 덧바지를 껴 있습니다. 겨울이면 그 남성들은 가죽바지를 많이 입으며 여성들은 손바지를 많이 입습니다. 겹바지는 허리도 그 두 가랭이도 없는 통바지로서 그 우리가 높고 뿌가 높고 아래가 떠보며 입을 때 끈으로 허리를 둘러맵니다. 덧바지는 입거나 벗기가 편리하며 하단이 넓어 바람이 잘 도가는 데를 부적정을 보완하여 다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덧바지도 선으로 만든 것과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덧바지는 보통 그 면장의 찌드러기 가죽이나 털을 빼버린 황양, 낙타, 새끼 등 송아지 가죽을 모두질하여 기워서 만들기에 즐겨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소개한 의복들을 보게 되면 목축 문화에 적응된 옷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네. 그 몽골족들이 나오는 뭐 TV거나 영화거나 이런 걸 볼 때면 여성분들도 대부분 허리 짤룩하고 뭐 네. 이제 치마 같은 거 아니면 뭐 조끼 같은 거 입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아래 그래도 뭐 헛바지든 뭐든 어쨌든 바지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 네, 맞습니다.
0: 말 타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1: 네, 그렇죠.
0: 저희처럼 뭐 속치마 이런 거.
1: 또 선두 독장 입으면은 말을 굉장히 타기가 힘들 것 같아요.
0: 네, 말에 올라타거나 앉거나 네. 할 때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목축 문화에 적응된 옷들 또 아주 네. 다양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얘기 부탁드릴게요.
1: 네, 맞습니다. 이 상비복은 목축구나 농업 목축구의 몽골족의 주요한 의상입니다. 농업과 도시에서 몽골족들은 명절이나 기리를 대회한 후에 평소에는

0: 이런 이 부분에 맞춰 드물 일입니다. 운남성 통해현 신농 인종향에는 수천 명의 몽골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원조 때 운남에 들어온 몽골인의 후대들입니다. 수백만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주로 농업, 수공업, 건축업에 종사하고 생산 방식, 생활습 속이 완전히 남방화, 농업화되어 이복과 당신구가 북방의 몽골족과는 전혀 다르지만 당시 기타 민족과도 같이 닳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0: 네, 이 통해현 몽골족 여성의 전통 이복은 그 옷과 바지형의 짧은 이상인데 위에는 보통 세 벌의 옷을 껴 입습니다. 첫 번째 벌은 소매가 팔목까지 오고 소매 부리에 넓은 레이스를 두르거나 아름다운 무늬 보안을 수놓은 그 몸에 딱 붙는 긴 옷이고 두 번째 벌은 길이가 허벅다리까지 오고 소매가 팔꿈치까지 오며 소매 부리에 레이스를 둘러 장식한 반소매 옷이며 제일 바깥쪽에 입는 세 번째 벌은 빗과 소매가 없고 허리까지 오며 가슴 중앙에서 두 옷자락을 채우게 되어 있는 안감을 넣은 그 조끼인데 은으로 만든 둥근 단추를 한들로 발에 달아주십니다. 세 벌의 옷은 길이가 같지 않고 색채가 서로 다른 바 풍격이 독특하며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1: 그럼 다음은 또 어떤 의복이 더 있을까요?
0: 네, 다음은 씨름복입니다.
1: 씨름복. 네, 씨름을 우리 그 조선족의 그 전통 놀이 문화 중에도 지금 씨름이 들어가 있는데 네. 몽골족들은 왠지 이제 말 타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왠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족 네. 씨름복 하면 그 삿바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저는 네 몽골족인데요.
0: 네, 네 맞아요. 저도 이 그 삿바가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저는 따로 이게 씨름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선족에게는. 근데 여기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씨름복이 따로 있습니다. 씨름복은 내몽골 자치구 등지에서 유행되는 씨름 경기에서의 씨름꾼이 전용 의복입니다. 씨름복은 그림이나 도안을 수놓은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토끼인데요. 그리고 또 흰 모전에 테를 둘러 만든 것도 있습니다. 옷에는 구리로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리벳을 박아놓고 허리 부위 폭파는 무늬 도안으로 장식합니다.
1: 그럼 몽골족이 씨름복이 있는 반면에 네. 조선족 씨름복은 따로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씨름하는 장면을 봤을 때는 거의 다 네. 옛날에 그 전통 복장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바지를 입은 채로 네. 씨름을 하는 장면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데
0: 맞아요. 우통은 벗고
1: 맞아요. 맞아요. 우통은 네. 벗어서 위에 옷은 원래 이제 없는 줄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씨름 옷이 전투복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몽골족 씨름 옷 그 묘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0: 맞아요. 근데 이 씨름복은 즐겨 오래 쓸 수 있고 씨름복을 입으면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위풍당당하고 대견해 보입니다. 이런 옷은 씨름 경기가 아주 치열해요. 아무리 쥐어뜯고 잡아당기고 찢고 끌어당기고 걸어당기고 휘가 마도 망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씨름꾼은 씨름복에 걸맞게 헐렁한 씨름바지를 입고 몽골 장화를 신으며 목에 트랩비를 두르고 머리에 붉은색, 황색, 남색이 두 번 씁니다.
1: 아하, 알겠습니다. 몽골족의 씨름복 들어보니까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뭐 레빗 같은 것도 이제 옆에 그 테를 만들어서 뭐 네. 달았다고 하니까 장식도 어느 정도 있고 디자인도 좀 나와 있고 이렇게 네. 규정된 씨름복이 따로 있는데 이게 목수민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라 생각돼요. 저희는 이제 농경 문화를 지향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죽 같은 걸 얻어 입는 게 그렇게 네. 흔치를 못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아주 날씨 좋을 때 뭐 단오거나 이런 명절날에 그냥 이제 웃옷은 입지 않고 평소에 네. 입던 옷, 반일 하던 뭐 옷차림 그대로 네. 네, 전통 복장 차림 그대로 남자들은 아래 그 조골이 바지 네, 이런 걸 입은 채로 씨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듣고 노래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다시 또 연결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요. 네, 저희가 소수민족 풍속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수민족 중에서도 몽골족의 복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소수민족 풍속에 관한 내용, 몽골족의 이 풍속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최덕희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몽골족의 복식 문화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몽골족은 복식 문화에서 좀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소수민족들이 다 자신만의 복식 문화가 있습니다만 몽골족은 그 복식 문화가 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복식 문화 특히 또 씨름복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최덕희 씨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덕희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의복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앞에서 씨름복까지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에는 모자와 두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몽골족들은 모자와 두건을 꼭 이제 착용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1: 아, 네.
0: 그냥 모자나 두건이나 없고 초원에 원래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말을 탄다면 왠지 머리가 바람을 맞받아 나가니까 이게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네. 모자 같은 게 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러면 모자와 네. 두건이 아마 또 아주 다양하게 발전돼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모자와 두건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몽골 고원은 여름에는 땡볕이 내리쬐이고 겨울에는 풍설이 일어 몹시 추우며 1년 4계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크고 날씨 변화가 무상합니다. 때문에 1년 내내 말을 타고 유목하는 몽골인들은 이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데 그 깊은 중시를 돌립니다. 남성들은 천하 두건 모두 모자를 쓰며 여성들은 때로는 모자를 쓰고 때로는 두건을 씁니다.
0: 근데 모자를 쓴 걸 봤을 때 이게 추나 추동 쓴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긴데 저희가 네. 영화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영상물 보게 되면 아 가끔 네. 날씨가 아주 좋은데 이분들이 뭐 두건이거나 아, 모자를 네.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와 저 네.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모자 종류도 좀 알아봐야 할고 하고 뭐 어떤 소재들인지도 좀 얘기 들어야 할 것 같네요.
1: 네, 이 모자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원단에 따라 가죽 모자, 모전 모자, 라사 모자, 촌 모자, 비로도 모자로 나눌 수 있고, 이 모양에 따라서는 꼭대기가 뾰족한 귀덮개 모자, 꼭대기가 뾰족한 채양을 채운 모자, 꼭대기가 둥근 귀덮개 모자, 꼭대기가 둥근 채양을 채운 모자, 꼭대기가 둥근 채양을 감은 모자, 풍설 모자, 러브지 모자, 토르티크 모자, 유동 모자, 레모, 태양이 있는 모자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0: 세상에 제가 사실은 모자 마니아예요. 제가 네. 여행 갈 때마다 그곳에서 모자 네네. 하나 기념품으로 사오고 좀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그러는 저도 사실은 이 모자를 다양하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종류가 많다는 걸 몰랐습니다.
1: 네, 저는 모자 하면 종류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기껏해야 뭐 이제 운동에 네. 필요한 뭐네 아주 캐주얼한 그런 모자 아니면 네, 태양 뭐 햇빛을 네. 가리기 위한 그 외에 뭐 또 이제 멋으로 쓰는 모자도 있지만 모자는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제가 모자를 사기를 좋아하니까 네. 가끔 검색을 해봐도 모자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진짜.
1: 네, 맞아요.
0: 딱 그 몇 가지 국한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자 디자인에서도 어느 정도 혁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자 디자인은 아마 몽골족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자 종류가 한계 민족의 모자인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세상에 뭐 천모자, 라사모자, 모전모자, 입으로 다 번지기 힘든 유덕모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토르치크모자 이런 것도 지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겨울에는 아마 가죽모자를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1: 네, 맞습니다. 이 가죽모자는 대부분 양가죽이나 새끼양 가죽, 그리고 뭐 수갈가죽, 여우가죽, 담비가죽으로 만들며 지방마다 이 같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에는 꼭대기가 둥근 채양을 감은 모자와 원추형의 채양을 감은 모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자는 태반이 안에 새끼형 가죽을 대고 미단이나 손으로 만들며 꼭대기에 술을 달아 장식합니다.
0: 저희는 가죽 모자 하게 되면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비단이나 네. 천도 또 같이 들어가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외에 다른 디자인도 있나요?
1: 네, 물론입니다. 이 어떤 지방에서는 모자 뒤에 두 가닥의 긴 띠를 달아서 장식하기도 합니다. 채양을 감은 꼭대기가 둥글거나 뾰족한 모자는 원조 때에 벌써 나타나는데요. 당시 모자는 태양이 아주 높고 모자 꼭대기에 불붓을 달았고 모선이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화면에 의하면 이런 모자는 최초 원세조 부이라이의 부인 차비황후가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0: 차비황후?
1: 네.
0: 그러면 여기 뭐 일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당시 부비라이는 해마다 지금의 내몽골 정남기에 가서 시도하면서 사냥하였는데 차비황후는 그가 사냥할 때 햇빛에 눈이 부시는 것을 보고 원래의 모자에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채양을 달았으며 이로부터 민간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자는 초원에서의 생활에서 급하기 때문에 어느 날까지도 광범한 목축민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햇빛을 막는다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예전에 그 설산비호 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0: 아, 그러면 또 우리 연령대가 본 영화구나. 그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 거기 이제 네. 혹시 만화처럼 그림으로 나오거나 또 예전에 그 사극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네. 초모자처럼 여자들이 모자를 썼는데 그 위에 네. 천을 내리두르어서 이렇게 얼굴 좀 가릴 수 있게 한 거 그 보셨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쓰고 싶었어요.
1: 그리고
0: 네. 그리고 조선족은 네. 기생들의 모자라고는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사진 네. 촬영에도 활용하는 그 모자가 있잖아요. 네. 갓 모양으로 생긴.
1: 아,
0: 네. 네, 네. 그 모자도 가끔 이제 천을 내려서 또 뭐 맞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모자를 쓰. 이 햇빛을 전부 막아준다는 게 혹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기 위해서 천을 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네. 좀 그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그 구비라이 여기 또 일화에 대해서까지 황후 일화까지 들었는데 이런 모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1: 네, 이 꼭대기가 둥글거나 뾰족하면 말을 탈 때 조회력이 다 바람을 앉는 현상, 앉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자나 태양은 햇빛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날씨가 추울 때는 또 태양을 내려놓아 귀, 볼, 목을 막아 방한의 면적으로 효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런 모자는 아주 부드러워서 쓰지 않을 때 놔두거나 휴대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여름이면 남성들은 얇은 모종이나 라파천으로 만든 네모거나 천으로 만든 헌팅 모자, 이게 태양이 있는 모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많이 씁니다. 헌팅 모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천으로 만드는데 가볍고 시원하며 별과 달 어울려서 화롭고 아름다우며 대범합니다.
0: 어쨌든 가지고 다니거나 휴대하기에는 그래도 천으로 만든 모자가 좀 가벼우니까 네. 편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모자 외에 아까 또 두건도 있다고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이 두건은 몽골에서 여성들이 두르기 좋아하는데요. 보통 1m 심지어 더 긴 천이나 비단을 뒤로부터 앞으로 머리에 몇 코페 감습니다. 두건이 두 끝을 아래로 들이우는데 좌우가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전하는 이야기는 칭기스칸은 몽골 각부를 통일하고 내인에게 두건을 쓰라는 명령을 내려 머리 위에 깃발이 일각이 휘날린다는 것을 표시하는고 민족 정신이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이 습속은 줄곧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서 목축부의 여성들은 지금도 이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0: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변화된 부분은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이 두건의 색상과 품종이 더욱 풍부해지고 두르는 방법도 좀 달라졌습니다. 처녀들은 머리에 몇 코페 감은 후 오른쪽으로 매듭을 지어 술을 아래로 들이우고 두건 꼭대기를 막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본 여성들은 대부분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술을 넘기지 않고 한 코페 감습니다.
0: 술을 남기냐 안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이 두건에서도 우리가 기혼 여성, 미혼 여성도 봐낼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했던 허리띠라고 그런가요?
1: 네, 거기 허리띠.
0: 맞아요. 조끼 또 거기에서도 네. 봐낼 수 있고. 어쨌든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을 아주 이렇게 현저하게
1: 네.
0: 알아볼 수 있도록 갈라놓았네요. 예전엔 이게 좀 그렇게 중요했나 봅니다. 지금은 사실 다들 이제 젊음을 추구하면서 네. 그냥 다 이제 기혼 여성들도 완전히 뭐 소녀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도 네. 하는데 어쨌든 민족마다 다 전해 내려온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서 의상도 또 그런 문화에 따라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돼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최덕희 씨와 함께 몽골족의 조끼, 허리띠, 씨름복 그리고 다양한 복식 문화 지금 뒷부분에서는 모자와 두건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모자가 제가 관심이 많던 부분이었는데 이 모자 중에서 제가 그 내몽골에 갔을 때 그 촬영용으로 입어볼 수 있게 하는 옷들이 있었는데 모자 윗부분이 그게 지금 어떤 종류에 속하는 모자인지는 저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1: 네.
0: 모자 윗부분이 너무 높게 되어 있었어요.
1: 아, 원추형처럼 되어 있지 않나요?
0: 원추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내려오는 그 구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치렁치렁 내 얼굴을 약간 이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구슬들이 좀 드리워져 있었고 아, 그래서 하나 네 입고 찍긴 했는데 그렇게 너무 이쁜 사진이 아니라서 어디든 공개는 안 했고. 근데 그걸 입는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왜서인지 또 자기 민족 복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아, 너무 편하다는 생각보다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

네, 소수민족 풍속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집중해서 듣고 특히 제가 또 이제 내몽골 정도는 너무 먼 곳이 아니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자꾸 그때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거기 분들이 또 어떻게 입었던가 뭐 이런 생각도 떠올리면서 얘기를 들어서인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밝은 해님 창가를 비치는 오늘,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방실방실 첫돌 생일을 줍니다. 엄마 아빠 따뜻한 봄 속에 안겨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작은 발로 걸어온 한 해 맞으며 새똥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아장아장 첫돌잡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 축복을 한 몸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예약합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상업 우주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조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동력은 그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용접보장, 우수환경 지상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항공산업사슬의 완비에 따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인프라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동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다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다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

0: 4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요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성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성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성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성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성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에 모든

셋째, 토성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7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거실에서 한목지가 출장 준비로 한장 짐을 싸고 있다.

0: 나도 뭔가 뭔지 모릅니다. 가보면 알겠죠.
1: 그 먼 곳에 가봐야 알아? 라 선생 연세도 있으신데 둘이서 그 먼 곳까지 가야겠어? 아니 심술한 곳이 그렇게 난잡하대.
0: 아유, 난잡하긴요. 아무리 난잡해도 공대하고 공사당이 관할합니다.
1: 저 묵지야.
0: 네?
1: 아, 얼굴 보고 말해. 사돈이 퇴학한 거 너 알아?
0: 압니다. 나를 피하느라 그럽니다. 이혼 안 하려고.
1: 알면서 엄마하고 말 안 했어?
0: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1: 류춘홍이 말해서 알았어. 오늘 학교에 갔었대.
0: 아, 어머니 주변엔 스파이가 많네요.
1: 너 똑똑히 들어. 이 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사돈이 퇴학. 나랑 네 아버진 반대야. 부부간에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삐질 수 있지. 아, 퇴학은 왜 해? 사돈이 어떻게 붙은 대학인데 그렇게 쉽게 그만둬. 학교도 그래. 정말 제멋대로야. 사돈이는 우리 며느리인데 이렇게 큰일을 나랑 네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렇게 퇴학하면 나랑 네 아버지 체면은 뭐가 돼? 남들이 뭘 하겠어?
0: 또 이러시네. 결국은 또 체면 때문이네요.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사돈이를 찾아갔는데 지금 나랑 대화를 피합니다. 마음대로 하라죠 뭐. 예전 같았으면 나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1: 묵지야, 정말 제멋대로야. 결혼과 이혼은 그렇게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큰돈을 번답시고 장사든 뭐든 혼인 문제를 먼저 잘 해결해야 돼.
0: 아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다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네? 심수에 갔다 와서 사전이랑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이번에 심수에 가는 주요 목적은 인쇄 설비를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합당하게 있으면 지금의 인쇄 공장은 환골 탈퇴하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크게 할 겁니다.
1: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잘났어 정말. 내가 사전이랑 얘기할 거야. 네? 명심해. 밖에 나가면 동건사 잘하고, 어? 기차를 몇십 시간씩 타야 되는데 다리도 성치 않으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심수에 도착하면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제꼭제꼭 전화해.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거나 먹지 말고 배탈 나니까.
0: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10년이나 농장에서 다지신 몸이에요. 걱정하십시오. 에?
1: 한묵지.
0: 아이 참 진주인,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1: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어?
0: 가겠습니다. 잘하십시오.
1: 엄마가 금방 한 말들을 꼭 명심하고. 알았지?
0: 아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0: 아이고,
1: 걱정돼서
0: 알겠다니까요.
1: 그러지.
2: 리소당의 호텔방. 당비서가 선성상과 함께 들어선다.
3: 회장이.
4: 어.
3: 회장이.
4: 어.
3: 저희 왔습니다.
4: 어, 성상이. 자, 어서 앉으시오.
3: 네. 자, 선생 앉으시오.
4: 어떠세요? 같은 일은 어떻게 됐어?
3: 잘 됐습니다. 그동안 선생이 고생했습니다. 매일 저랑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4: 어.
3: 회장님, 문사관 사람이 그러는데 리양이 동기 동료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래도 수소문 끝에 리양과 책을 편집했던 사람을 찾았는데 지난해에 퇴직하고 고향에 갔다기에 선생이랑 둘이서 그날 밤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4: 어, 그래서?
3: 리양은 신강 농장에 가기 전에 사람들과 별로 레왕을 안 했대요. 게다가 자주 말미를 맞고 시골에 다녔답니다.
4: 시골에?
3: 네. 매번 갈 때마다 달걀, 국수, 설탕이랑 잔뜩 사들고 갔답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서 배급표도 꼈었답니다.
4: 어, 그 시골은 어디요? 여기서 뭐?
3: 그 사람도 모른답니다. 근데 시내에서 먼 것 같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 말론 당날치기를 했답니다.
4: 오, 저 선생.
3: 네.
4: 며칠만 나랑 당비서 같이 가까운 시골부터 돌아보면 안 되겠어요?
3: 그건
4: 아, 불편하면 안 가도 돼요.
3: 아, 불편한 건 없고요. 다만 한석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4: 어, 네, 그럼 잘 부탁해요.
3: 아닙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더 와야죠.
2: 시정부 청사우란. 류춘홍이 선성상과 함께 걸어가며 리소당에 관해 묻는다.

0: 정상이.
1: 네.
0: 요즘 정신없이 바쁘지?
1: 괜찮아요.
0: 찰스 선생이 어딜 간다오?
1: 아, 시골에 가보고 싶대요. 한석이도 동의했습니다.
0: 시골? 시골을 왜?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한석이께서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어디든 모시랬어요. 갈게요.
2: 선성상이 말을 남기고 앞서 자리를 뜬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류춘홍은 선자리에 굳어진 채 종얼거린다.
0: 시골에?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걸까? 못 살아.
2: 한편 선성상은 리소당의 부탁대로 그와 당비서를 모시고 시골 마을로 찾아온다.
1: 아, 당비서.
2: 선성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상황을 알아보러 갔던 당비서가 돌아와 뒷좌석에 앉아있는 리소당에게 회보한다.
3: 회장님, 알아봤는데 이 전에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업등으로 들어온 내가 없답니다.
4: 아, 그럼 다음 촌으로 가보지.
3: 네. 다음 촌은 여기 있네요. 다음 촌은 소수촌입니다.
4: 그래, 가게요.
3: 선제.
1: 네.
3: 우리 이번엔 다른 촌으로 갑시다. 수수촌.
1: 수수촌?
3: 아,
1: 찰 선생. 있지 않습니까? 수수촌은 한석이 아드님이 하향했던 곳입니다.
4: 그래요?
1: 네.
4: 지금 바로 갑시다.
1: 네, 그래요. 갑시다.
3: 갑시다.
2: 수수촌. 마을 한가운데서 정성이 천민들을 동원해 집집의 농산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5: 다들 속도 좀 내요. 공장에서 마대를 준비해놓고 기다려. 그렇죠? 무시러니 하면 연말에 집집마다 홍등뼈 라조를 줄 겁니다. 열심히 해요.
6: 약속 꼭 지켜요.
5: 그럼요.
7: 진짜.
8: 정성이.
5: 네, 찾아오라.
8: 대박이. 한참 찾았네.
5: 왜요?
8: 자자자, 내 말 들어봐. 네. 난 속이 재가 되는데 자는 좋구만. 햇볕 조임이나 하면서 노닥거리고.
5: 자, 걱정 마세요. 내가 몽땅 팔 거라고요. 꼭 비싸게 팔아야죠.
8: 자네 말로는 뭘 못하나? 신선한 물건들을 이렇게 말려서 볼품없이 만들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손해가 얼마나 큰지 자네 아나?
5: 아니, 대장에서 전임위원회 주임까지 승진하 보니 사상이 왜 아직도 꽉 막혔어요? 네? 에? 이것들을 시장이 내다 팔아봤자 몇 푼 벌어요? 우리 공장이 잘 돼봐요. 전민들이 그 뭐라더라? 재부가 한 번에 날아든다.
8: 싹싹 걷어치워. 차라리 새해에 대문에 주련 붙이는 게 낫지. 재부는 무슨? 내가 볼라니 창고에다 물건을 들이쌓기만 하고 팔리지 않으니 산더미처럼 쌓였더구만.
5: 잊었어요? 내가 숱한 판매일꾼을 파견한 건, 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나가요. 장담하는데 그때 가서 어쩌면 물건들이 모자랄 수 있어요. 판로가 열린 거죠. 난 지금 투자를 크게 해서 큰돈 벌자는 겁니다.
8: 정성이, 자네 시내에 갔다 오더니 욕심만 잔뜩 늘었구만. 그래, 투자한 게 뭐가 있나? 고작 자동차 몇 대, 창고 몇 개, 기계 몇 개 하고 사람 몇 명 외에 뭐가 있나? 이 건물과 땅은 다 전에 거고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게 다니신 뻔이 아주.
5: 전자하라. 근데요, 이 기계들이 얼마인지 알아요?
8: 모르네.
5: 한번 알아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내 미처 나토로 사드렸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천자어른이 어떻게 지부의 거기러기가 됐겠어요? 천자어른도 이거 아셔야 돼요.
8: 자넨 아주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구만. 말해줄게. 천민들이 자네를 잘 따라주고 자네를 부공장장으로 지켜세우니 왜 천민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
5: 걱정 마세요. 우리 천의 발전 방향을 나도 잘 안다고요. 우린 국제화로 나가야 해요.
8: 국제화는 무슨?
2: 전장이 정성을 한켠에 끌고 가서 걱정을 털어놓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 전장에게 이른다.
1: 전장아라, 시에서 간부가 와서 잤습니다.
8: 어디 있나?
1: 저쪽입니다.
8: 얼른 가세요.
1: 네, 빨리요, 빨리요.
2: 정성이 멀어져가는 전장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친다.
5: 국제화로 나가면 전장 어른은 국제 전장이 되는 거예요. 유엔하고도 연계되는 거죠.
8: 아, 누군데? 아?
6: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8: 그렇다고?
6: 네, 저쪽입니다.
8: 알았어.
6: 네, 조심하세요. 네.
2: 마을 청년이 말하는 간부가 바로 류촌홍이다. 담벽 가까이 서서 기다리고 있던 류촌홍은 촌장을 보자 다가가서 악수를 건넨다.
7: 아이고, 찬장어른. 고마워요.
8: 오셨습니까?
7: 잘 지내셨어요?
8: 류 과장, 어쩐 일로 왔습니까?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7: 아니에요. 오늘은 일 보러 왔다가 들렀습니다. 몇 마디만 하고 갈 겁니다.
8: 말씀하세요.
7: 천장어른, 전 지금 시정부의 대외교류 봉사중심에서 일합니다. 회사 방공실이죠. 주로 당과 국가의 대외공작 방침과 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들과 향항 오문동포, 제외동포들과의 교류와 소통이죠.
8: 국제적인 관리까지 하신 걸 보면 승진하셨네요.
7: 이젠 류수임이라 불러주세요.
8: 네, 류수임. 그럼 오늘은 어떤 국제적인 일로 오셨습니까?
7: 국제 임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임무가 있어 왔습니다. 천장어른,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는 아주 밝습니다. 각 방면에서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외국인들과 향항 오문동포, 제외동포들도 와서 도찰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도 향항 상인 고찰단이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수수촌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오면 천장 어른께서 잘 좀 접대주세요.
8: 그야 물론이죠. 지금 우리 촌은 치부모범촌이 됐습니다. 내가 시의 령도들 위해 영예를 떠칠 겁니다.
7: 좋아요. 천장 어른, 한대 접견 시 원칙적인 문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촌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역사적 문제거나 인구 유동 문제, 특히 개인의 구체적 상황은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8: 어떤 게 역사적 문제고 구체적 상황은 또 뭡니까?
2: 촌장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자 류춘홍이 그를 마주보며 쇠기를 박는다.
7: 뭐냐면 전에서 있었던 해묵은 일들을 그럽니다. 역사적 문제라는 건 어느 집에 어떤 과거가 있었다든지 네 집에서 아들을 낳았고 또 수입제를 샀다거나 이러루한 자질구레한 일들은 될수록 말하지 마세요.
8: 근데 외국 상인이 왜 우리 촌에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외국 상인이 물어봐도 말 안 할 겁니다.
7: 역시 천장께서 각오가 높으십니다. 이젠 안심되네요.
8: 아니 고맙습니다. 류수이, 물이라도 마시고 가셔야죠.
7: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이만 가야겠습니다. 갈게요, 천장어른.
8: 살펴가십시오.
7: 네, 좋아요. 제 말 명심하세요.
8: 네네네, 그러죠. 조심해 가세요.
7: 네.
8: 조심해 가세요.
2: 종사손네 고향집. 마당에서 옷을 씻고 있던 종사손이 빨래 대야를 앞에 두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다가 다시 빨래를 시작한다.

0: 이렇게 선송상이 리소당리를 모시고 마을에 들어선다.
1: 아, 보십시오. 이 집들은 오래된 집들입니다.
2: 날아가고.
1: 네, 날아갔죠. 그래도 새 집들도 들어 있습니다.
3: 어때요? 되겠습니까?
1: 보십시오. 여기가 생산기지입니다. 전부 산에서 캐다가 이렇게 햇볕에 말려서 팝니다.
0: 천민들을 이끌고 농산물을 말리고 있던 종성이 이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3: 아이고, 성상이. 아이고, 반갑소. 어서, 어서. 한석이도 왔어?
1: 아니, 여긴 어쩐 일이요?
3: 아이고, 우리 동네잖소. 우리 집이 여기 있어.
1: 이 동네라고?
3: 그렇지.
1: 아유, 잘 됐어.
3: 이분들은...
1: 안석이께서 찰스 선생과 비서분을 모시고 마을을 돌아보라고 하셨어.
3: 찰스 선생?
1: 아, 찰스 선생.
0: 리소당의 영어 이름을 곱씹어 묻던 종성이 급히 다가가 악수를 청한다.
3: 아이고, 이런 찰스 선생 안녕하십니까? 종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농구산물 가공공장 부공장장입니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자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산에서 뜯은 농부 산물들입니다. 이런 걸 향항이나 미국에 팔 생각은 없습니까?
1: 정성이 장난아? 향항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소.
0: 무슨 말을 그렇게 하? 장난이라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 한석이는 친척이요. 외국 상인들과 장사 토론하는 데서만 저기요 이럽시다. 이따가 내려가서 우리 천자과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에? 그런 후에 다시 가공 공장을 둘러보십시오. 되죠? 자자 이쪽으로. 자자자.
2: 자, 젊은이. 에이. 우린 볼 일이 있어서 오늘은 뭐가?
0: 아니 저기 성상이.
3: 볼 일이 있다잖소. 다음에 먹어.
0: 금방이면 도착하는데.
2: 다음에 갈게. 찰 선생님께서 볼 일이 있어.
0: 네 그럼 알겠습니다. 신문에서 찰 선생을 봤는데 첫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3: 괜찮게 마오.
4: 강비서와 선성쌍이 리소당을 급구 붙잡는 정성을 억지로 떼어내다 시피하고 자리를 뜬다.
3: 이만 갈게.
0: 그래 그래 알았어 까봐. 잘 가. 아이고 다음에 오면 날 찾소. 굿바이.
4: 집마당에 들어선 종성이 종사존에게 말을 건다.
0: 사존아 빨래하니?
5: 네.
0: 오빠가 할 말이 있다. 나한테 서양 이름 지어줘.
5: 뭐요?
0: 좀 전에 상상일 봤는데 찰스란 사람 데리고 고차를 왔더라. 그럼 내가 우리 공장에 가보자고 하니 그들도 안 보더라. 서양 이름 지어줘.
4: 집안에서 나오던 종성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빈잔한다.
6: 너 무슨 허튼 소리 하는 게냐? 네 이름이 어때서?
0: 엄마, 엄마 몰라서 그래요. 외국 상인들과 장사하려면 외국 이름이 있어야 돼요.
6: 그 이름이 얼마나 좋니? 충성한다는 뜻인데.
0: 엄마, 서양 이름이 있으면 남들이 보는 시선부터 확 달라진다고요.
5: 어휴, 그만해 오빠. 서양 이름이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지금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시내 상점들과 장기적으로 납품 계약만 하면 생산과 공급 판매가 끊일지 않을 거고 공장 발전은 걱정 없잖아.
0: 난 공장을 크게 발전시키고 싶단 말이야. 어? 지금 우리 공장 규모를 봐라. 그게 공장이야. 규모를 확대해야 돼. 어? 야, 찰스한 사람은 모양새부터 달랐어. 어? 우리 같은 건 아예 쳐다도 안 봐. 어? 나도 모르게 주눅들더라고. 모양새가 장난 아니더라. 너네 시아버지 봐, 더틀 있고 위험해서.
5: 우리 시아버지는 틀 안 차려요. 다들 그런 정도를 좋아한다고요.
0: 아무튼 서양 이름 지어줘. 여오빠 체면 좀 지어줘. 어?
5: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0: 뭐가 좋을까? 외국 대통령 같은 이름은 안 돼. 남들이 웃어.
4: 드라마 인생향연 5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광주의 어느 골목길 작은 음식가게 어둠이 깃든 가게는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의 옹기종기한 만남으로 폭적이고 있다. 컴퓨터 입력법 연구 토론회에 참가하러 라유공과 함께 광주로 온 한목지도 이 시각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작은 골목 가게에 찾아온다.
1: 우리 여기 앉읍시다. 앉아요. 아, 누님 요리 두 개만 해주십시오.
2: 네.
0: 라유공과 함께 작은 상에 마주 앉은 한목지가 주문을 시작한다.
1: 맥주 하실래요? 흰술 할래요?
3: 그래.
1: 흰술 합시다. 여기 좀 습하네요. 흰술 한 병 주세요.
2: 알았어요.
3: 아저씨, 그거 압니까?
1: 여기 와서 며칠 있는 동안 제일 큰 감수가 뭔지.
3: 뭔데?
1: 그동안 허사

0: 것 같습니다. 요즘 연구 토론회에 참가해보니 분야마다 인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인재들이 몰려왔는지.
1: 산불이 심해도 봄이면 새싹은 돋아나.
0: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발전할 겁니다.
2: 한경선이 리소당리 고찰단을 이끌고 시골 마을을 돌아보며 발전 상황을 소개한다.
3: 찰서상생, 비록 연해도시와는 못 비기지만 우리도 나라의 개혁개방 정책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사실 이곳에는 자원도 많고 이것만의 특색들이 많습니다. 아닙니까?
4: 네, 한석이. 한석이의 능력과 김재미의 정말 너무너무 탐복합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겁니다.
3: 아, 그럼요.
4: 아니, 일단 이곳에 판사처를 세우면 어떨까요?
5: 한석이!
3: 판사처?
5: 한석이!
2: 어느새 그들을 발견한 종성이 멀리서부터 한경선을 부르며 반갑게 달려온다.
5: 한석이!
3: 어이구!
5: 한석이, 한석이!
3: 아,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5: 전에서 장관 헛숨을 조직하게 따라왔습니다. 이분은 찰선생 맞죠?
3: 맞네, 맞아.
5: 네. 안녕하세요, 찰선생. 반갑습니다. 네. 이건 제 명합장입니다. 우리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촌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상이 같죠?
3: 아, 맞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며느리 진오빠인데 전기업의 책임자입니다.
5: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 보세요, 잘 선생. 저는 하수바로 가겠습니다.
4: 그럼.
5: 한석이, 저 갈게요.
3: 가보게요.
2: 리소당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종성이 급히 자리를 든다. 한경선이 계속해 리소당과 얘기를 나눈다.
3: 촌에 기업까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시내에 잘수 선생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4: 네네, 그러게요.
2: 시정부 청사 우란. 두 손이 문서를 하나를 안고 가는 류춘홍을 발견한 선성상이 그를 부르며 다가간다.
6: 류소희.
7: 성상이.
6: 류소희.
7: 예.
6: 이리 주세요.
7: 아니, 괜찮소. 오늘은 찰스 선생 같이 한다네요.
6: 아니요. 찰스 선생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한석이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판사처는 세우겠대요. 며칠 후 귀국할 겁니다.
7: 그래? 잘 됐네. 아니, 내 말은 찰스 선생이 가면 자네가 변할 거잖아.
6: 네.
7: 여 며칠 고생이 많았어. 찰스 선생이 가기 전에 잘 모시오.
6: 네.
7: 이번에는 투자를 안 했지만 다음에는 꼭 할 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요.
6: 네.
2: 리소당이 묵고 있는 호텔. 당비서가 리소당의 곁에 나란히 걸어 로비에 들어서며 말한다.
8: 그 일대 가볼 만한 마을은 다 가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그 당시 생활이 어려워서 외지인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그 고장 사람들은 남존여비가 심해서 여자를 입양할 리가 없다나요?
2: 리소당이 호텔방 앞에 이른 당비서가 방문을 열렸는데 어느샌가 도착해 벽에 기대 꾸벅꾸벅 절고 있던 종성이 급히 그들에게 달려간다.

0: 자.
1: 당비서가 방문을 열자 정성이 리소당이 뒤를 따라 들어가서는 손에 쥐고 있던 계획서를 리소당에게 건네준다.
2: 자, 예, 예. 아, 들어.
0: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2: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계획서를 썼는데 잘스 선생께서 한번 봐주세요.
0: 어. 나더러 투자를 하라는 거요?
2: 찰스 선생도 저처럼 직통백이군요. 맞습니다. 투자하라고요.
0: 어허,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 당비서와 얘기하게. 미안한데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네.
2: 네, 그럼 얼른 쉬세요. 푹 주무세요.
0: 미안하네. 아.
1: 리소당이 당비서에게 문서를 넘겨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당비서가 정성에게 자리를 권한다.
3: 정선생, 앉아.
2: 안 피곤합니까?
3: 하, 괜찮아.
2: 하, 그럼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쉬세요. 네?
3: 일단 먹여.
2: 네네네.
1: 당비서가 계획서를 읽어보는 동안 정성이 곁에서 설명을 가한다.
2: 우리 천의 공장은 정부에서 지지하는 집체 기업입니다. 중점 대상이죠.
3: 정선생, 물어보기요. 현재 공장 규모가 어떻게 돼요? 아, 년간 판매량은 얼마고 1년 순수입은 또 얼마나 돼요? 정선생.
2: 저기 규모가 꽤 큽니다. 에? 봐봐요. 현재 공인들이 모두 7, 80명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지금도 신청하러 계속 오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100명이 넘을 겁니다.
3: 100여 명면 적지 않군.
2: 우린 지금 농부 사물을 부식품 상점 세 곳에 납품합니다. 발로는 문제 없습니다. 뭐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3: 그렇군. 알겠어. 저기 정선생, 내 말 들어봐. 우리 회사 한계 지사 청결공 대화만 해도 당신들이 말하는 바닥 쓸고 요리 닦는 청소공만 해도 7, 80명이야. 우리는 투자를 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하고 있어. 연간 순수입은 몇 천만 원이고 그것도 달러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정선생, 정선생이 말하는 그 투자에 대해선
2: 규모가 너무 작죠.
3: 아니요.
2: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우리 공장에 한번 와보세요. 확실히 괜찮습니다.
3: 아, 그래. 회장님한테 여쭙고 한번 꼭 가보겠어.
2: 주무시는데 방해하지 맙시다. 선생도 얼른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잘 선생이랑 우리 마을에 오세요.
3: 되죠? 아, 그러게요. 이 기획서는 일단 갖고 가서 더 연구해봐.
2: 네, 그러죠. 아이고, 청소공만 해도 그렇게 많네요.
3: 바라진 않겠어.
2: 나오지 마세요.
3: 살펴가.
1: 류초농의 집. 주방에서 류초농이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희색이 만연에 다가선다.
4: 오늘 무슨 날이기에 부인께서 친히 요리를 하시오?
1: 요리를 밥상에 가져다 놓은 류초농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향해 말한다.
5: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게 생겼어요.
4: 뭐라고?
5: 리소당이 온 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기다 판사처를 세운대. 그 일만 끝나면 향강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요.
4: 그냥 간다고?
5: 뭐예요? 그럼 안 갔으면 좋겠어요.
4: 아니, 그런 뜻은 아니요.
5: 요새 내가 얼마나 쫄았었는데. 저당이만 가면 모든 게 원상복귀되고 우린 예전처럼 편히 사는
4: 거죠. 그럼요, 편히 삽시다, 부인님.
5: 앉아있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4: 좋지. 나도 오늘 황제가 돼보기요. 유천홍! 밥상을 대령하라! 황제가 따로 없네.

0: 맛있네.
1: 리소당의 호텔방. 거실 소파에 앉은 리소당이 신문을 펼치고 있는데 당비서가 다가온다.
2: 회장님, 여기서 더 이상 볼일 없으면 그만 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허락하시면 일요일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예약하겠습니다.
3: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자네도 잘 알잖아.
2: 네.
3: 아직 딸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나?

0: 아주 준홍이네. 집이 어디 있는지 아나?
1: 모릅니다만 성상이 들어 알아보라고 하지요.
2: 리소당과 당비서가 류촌홍의 집에 찾아온다. 노크 소리에 류촌홍이 남편이 문을 열어준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실례지만 류촌홍 대행 맞습니까?
3: 네. 들어오십시오.
0: 촌홍이 집에 있습니까?
3: 네. 여보, 손님 오셨어.
4: 누군데요?
2: 부름소리에 주방에서 나온 류촌홍의 얼굴색이 바로 굳어진다.
5: 리소당.
2: 리소당을 마주한 류촌홍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5: 어떻게 찾았어요?
0: 기억력이 좋군. 아직도 날 기억하는 걸 보니.
2: 리소당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안 여기저기를 훑어보며 말한다.
0: 12여 년 동안 아주 잘 지내나 보군.
3: 앉으세요.
2: 류촌홍의 남편이 리소당에게 자리를 권한다. 류촌홍이 리소당이 앞에 다가서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5: 서당이 돌아오길 참 잘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0: 듣고 보니 참 웃기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걱정했다고.
5: 알아요. 처음에 일 때문에 온 거. 그때 서엄이 일이 생겼을 때 난 정말 정말 돕고 싶었어요. 서엄이가 운이 나빴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0: 운? 그 말은 자네가 서엄이보다 운이 좋다는 거요?
2: 류촌홍이 의자를 당겨 리소당과 마주앉는다.
5: 서당이 서민 너무 경솔했어요. 글쎄 그런 신문으로 목

0: 그런데 그 당시 서오미가 신문으로 목통을 쌀 때 옆에 초명이밖에 없었잖소. 자네가 고발하지 않았으면 서오미가 그렇게 됐겠소? 그러니 소음의 죽음은 자네한테 책임이 있어.
1: 류초농이 겁에 질려 입을 딱 벌리는데 곁에 있던 류초농의 남편이 대신 변명한다.
2: 사장님, 초농이 그때는 어리고 정치상으로 진보하려는 생각뿐이지 악의는 없었어. 절대. 소음의 일이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을 거야.
0: 몰랐다고? 몰랐다고 하면 사람이 죽은 게 없었던 일로 됩니까?
1: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류초농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3: 서당이 다 알고 있으니 말인데 난 서음이한테도 서당이한테도 미안해요. 서음의 죽음이 바위돌처럼 내 가슴을 짓눌러서 발뼈잠을 잔 적이 없어요. 난 정말 고의적이 아니었어요. 서미를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2: 서당이 잘못도 인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우리가 뭐 어쩌라.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한날 한바탕 때려.
0: 사실은 오늘 서미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초농이, 당시 내가 떠나면서 내 딸을 맡긴 거 기억하오? 생각나지?
3: 그럼요, 기억해요.
0: 그럼 그 애의 행방을 아오?
3: 미안하지만 몰라요.
0: 나님만 가겠소.
1: 문 밖을 향하던 리소당이 되돌아서며 한 마디 남긴다.
0: 류초농, 류주임, 잘 듣소. 나중에 또 올 거요.
1: 리소당 내가 나가자 류초농은 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다.

0: 한병선의 사무실. 류춘홍이 노크하고 들어선다.
1: 들어오시오.
2: 한상기, 사셨습니까?
1: 어. 자, 앉소. 이 소당이 찾아갔댔지?
2: 네, 찾아왔었어요.
1: 소음의 일은 참 안 됐어. 리 소당도 그동안 타지를 떠돌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 그가 격하게 나오더라도 이해해줘.
2: 그럼요, 이해합니다. 한석이, 전 서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상급의 정황을 회부한 것도 조직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서음이가 사고 날 때 현장에 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1: 아, 엄격히 말하면 우린 모두한테 책임이 있어.
2: 아,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1: 어찌 됐든 소당이가 원하는 답을 줘야 하지 않겠어?
0: 드라마 인생향연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상업 우주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성은 막강한 우주 항공 연구 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 사슬을 구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 동력 기술 유한 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 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돈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용접포장, 수환경 지상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압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 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업 우주 항공 산업 사슬의 와른 자속 효과가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강성에 본사를 둔 비의 우주과학기술회사는 지난해 핵심 연구개발기지를 할빈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상하위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위성을 위한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맞춤 제작 중이며 오는 10월 궤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검증까지 연구개발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 전역의 종합교통인프라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통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송그, 아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영입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0: 알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1: 그리고 권한 여력으로 여력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한편의 관광객이 할빈은 기존 여행객이 보고지 않은 어떤 단위에서 벗어나
0: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료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료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료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광고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홍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성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성 발생하면 즉시 토성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성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성류는 파괴력이 강하고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성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고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0번째 시간입니다. 로기는 놈들의 눈길이 망설이는 강영천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초조하여 몸에 불이 달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놈들을 향해 외쳤다.
1: 이 자식들아! 다른 사람 잡을 것 없다! 내가 바로 팔로군이다! 팔로군들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다 안다! 제기랄!
0: 다츠부미는 수염을 매만지며 흉측스럽게 웃었다. 외놈 한 무리가 벌떼같이 달려들어 로기를 넘어뜨리고 꽁꽁 묶었다. 강영천은 다츠부미의 지휘도를 노리고 달려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화자가 벌써 그를 꼭 끌어당기고 입술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며 몸에 맥이 쪼진 듯 그의 품에 기대었다. 강영천은 아내가 아니지만 아내보다 더 위대하고 고상한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오랜 혁명 전사로서, 오랜 공산당원으로서 그는 바로 인민이

0: 어머니가 자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화자는 남편에게 감히 눈길을 한번 돌리지 못하였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는 온몸의 기운을 다 잃었다. 그는 강영천의 팔을 꼭 부둥켜 안고 비칠비칠 집으로 향했다. 화자는 집에 돌아오자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서쪽 하늘에 기울어진 붉은 해는 찢어진 구름 사이에서 꾸물거리고 있었다. 마치도 놈들이 남겨놓은 피투성이 시체들을 참아 볼 수 없으면서도 떠나기가 괴로운 듯 연회색 구름더미 뒤에서 얼굴을 숨겼다 나타냈다 하고 있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빨간 그 햇빛은 구름장 사이를 뚫고 나와 렬사들의 시체 위에 쏟아졌다. 점점이 뿌려진 붉은 피는 햇빛을 받아안고 강렬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로기와 다른 사람들의 시체를 남겨놓은 놈들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밤이 밤을 지내지 못하고 부랴부랴 서쪽으로 가버렸다. 공강자가 드 여섯 명의 괴뢰군을 데리고 의거하였다. 사람들은 비분에 넘친 눈물을 흘리며 렬사들의 시체를 안장하였다. 강영천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강자 등 일곱 사람을 무죄 석방한다고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들의 행동을 표창하고 응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왕동해 수연이와 토의하고 뜻밖의 일을 모면하기 위해 군중들을 조직하여 다시 산에 들어가 피하기로 하였다. 강영천은 유격대를 찾아 떠나기로 하였다. 왕동해도 그와 함께 가자고 결정했다. 떠날 림박에 그들은 넷째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다. 넷째 할아버지는 그들을 부여잡고 흑흑 흐느꼈다. 화자는 아이를 안고 관 옆에 꿇어앉아 대성통곡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다. 헝클어진 머리도 눈물에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었다. 온몸은 너무나 원통하여 우들우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여기에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에 푹 젖어들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눈앞에 두고 무슨 말로 위로하며 말 안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입을 다물고야 있을 수 없지 않는가. 강영천은 가까스로 침통한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넷째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고 떨리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1: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딸과 사위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혁명전사를 구하고.
0: 강영천은 목구멍에 숯불덩이가 막힌 것 같았다.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마구 쏟았다.
1: 저는 영원히, 영원히 그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만 진정하시고 몸을 돌보십시오.
0: 그는 흑흑 흐느끼며 말을 더 잊지 못했다. 전투의 불길 속에서 살아난 강철같이 억센 왕동해도 눈물에 앞이 흐렸다.
1: 할아버지,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가를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전쟁을 위한

0: 왕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전사들이 다 할아버지의 자식이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다.
1: 자네들 말이 다 옳네.
2: 넷째 할아버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1: 로하게, 그는 영광스럽게 죽었네. 그는 응당 그렇게 해야 하네. 우리 애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가 가나뱅이 신세로 이제 방금 살리러 놓고 죽은 것이.
2: 그는 흰 수염을 덜덜 떨며 두 손으로 왕동의 팔을 꼭 잡았다.
1: 착한 사람아, 내게 자네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복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화자야, 그만 울고 여기 와서 오빠를 만나보아라.
2: 온 얼굴이 눈물에 젖은 화자가 아이를 안고 걸어왔다. 그는 한참 동안 입술을 움실거렸으나 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아이가 두 팔을 쩍 벌리고 왕동해를 잡았다. 왕동해는 급히 아이를 받아서 품속에 꼭 껴안았다. 해방은 그를 보고 종알거렸다.
3: 아버지, 나 아버지를 찾을래.
2: 왕동해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화자가 몸을 흠칫하며 또 울음을 터뜨리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를 부축하였다. 화자는 치솟는 울음소리를 힘껏 삼키고 얼굴을 축혀들었다. 눈물을 한껏 머금어 속눈썹까지 축축히 젖어든 그의 큰 눈은 마치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4: 훌륭한 덩치에 당신 말이 옳아요. 팔로군이 온 후에야 저는 그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죠. 그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도 전 공산당원들을 더욱 사랑하지요.
2: 그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아이를 안고 있는 왕동해의 팔에 가서 묻었다. 그는 인차 다가가서 아이를 받아놓으며 급히 말했다.
4: 해방아, 어서 내려라. 어? 아저씨의 상처를.
5: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왕전장의 팔에 상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어서 좀 보자고. 어떻게 됐나?
2: 왕동해는 더욱 감동되었다. 참으로 세상에 드문 사람이었다. 남편을 잃은 모진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남의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0: 분회상 동지, 아주머니, 저는 별일 없습니다. 다 나왔어요.
2: 사실 그의 상처는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맞아 얼어붙고 곪아버렸다. 화자는 인차 어머니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그들이 올라가서 붕대로 쓸 천을 찾았다. 왕동해는 이롭다고 고집부렸으나 어머니와 화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영천은 왕동해에게 이들을 도와 군중들도 보살피면서 남아서 상처를 치료하라고 권하였다. 강영천이도 어깨에 상처가 심했으나 그런 내색을 전혀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왕동해는 남게 되었다. 적들의 참혹한 대토벌은 드디어 분쇄되었다. 팔로군과 지방의 무장부대는 곳곳에서 놈들을 섬멸하고 해방구를 넓혀갔다. 놈들은 끝내 한

0: 그는 입으로 하나, 둘, 셋 하며 세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15번 축혀 올리고는 돌을 내려놓고 그 위에 주저앉아 어소매로 얼굴에 땀방울을 훔쳤다. 짧게 깎은 그의 머리에는 더운 김이 물물 피어났다. 날씨는 한겨울이었으나 그의 몸은 삼복철이었다. 왕동해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이렇게 단련하였다. 오늘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 불기탄 얼굴에 무척 즐거운 웃음을 띄운 그는 요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였다. 남아서 상처를 치료하게 된 후 어머니와 화자 등 사람들은 며칠간 그를 산속에 숨기고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다. 상처에 바를 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자는 가끔 먼 곳에 있는 동약방을 찾아 떠났다. 생활이 아무리 쪼들려도 사람들은 그에게 색다른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꿈쩍도 못하게 하였다. 그는 때로 너무나도 미안한 감이 들면 이렇게 말했다.
1: 아주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는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부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0: 어머니는 조금도 덤비지 않고 그저 따지고 들기만 했다.
2: 자네, 부대를 찾아가서 뭘 하려나?
1: 아, 싸우지요.
2: 뭘로 싸우는가?
1: 총으로요.
2: 팔을 못 쓰는데 총은 어떻게 쏘겠나?
1: 그건...
2: 그래도 말하겠나?
0: 어머니는 제 자식에게 대하는 투로 말했다.
2: 사람이란 그저 우격다짐으로만 안 되네. 우리가 뭘 바라고 자네 상처를 치료해 주는지 아나? 자네 보고 외놈을 더 많이 죽이라고 그러지. 자네 몸이 낫기만 하면 남아있겠다고 해도 쫓아버리겠네.
0: 왕동해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화자였다. 화자는 말이 줄어들고 눈물도 이젠 흘리지 않았다. 울어도 뒤에서 혼자 남몰래 울 뿐이었다. 그는 매번 아무 소리 없이 왕동해를 극성스럽게 보살펴 주었다. 달걀을 삶아도 깨끗이 껍질을 바른 후 가루소금에 살짝 찍어 왕동해의 손에 넘겨주었다. 왕동해가 이따금 가겠다고 말하면 그는 다만 눈을 크게 뜨고 왕동해가 그만 명구스러워 더욱 고집부리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릴 때까지 잠자코 바라만 볼 따름이었다. 형편이 좀 좋아지자 왕동해는 마을에 돌아왔다. 넷째 할아버지는 귀엽고 동해를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자자고 끌었다. 러이는 밤에 몇 번씩 일어나며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어 구두를 뜨끈뜨끈하게 덮여줘. 화자의 얼굴에서는 차차 슬픔이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그 대신 말이 차츰 많아졌다. 한가할 때면 왕동해 보고 전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왕동해는 한 번도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나 화자는 그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사람을 그와 연결시키고 속으로 그가 틀림없다고 짐작하며 그를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윽고 왕동해는 생각에서 깨어나 일어서며 기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1: 아, 됐어. 내일이면 부대로 돌아갈 수 있구나. 아, 이 이상 좋은 일이 있으려고.
0: 그는 다시 빨래돌을 축혀들며 샘을 세웠다. 이때 대문 밖에 여전사가 한 명 나타났다. 그는 뜰 안의 광경을 바라보고 대뜸 눈이 울렁해졌다. 아리따운 그 갈색 눈은 미소를 머금었고

0: 둥근 얼굴에는 방금 미소가 피어났다. 그의 가슴은 오르내리는 왕동해의 력기동 작에 따라 팔딱팔딱 뛰놀았다. 이윽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샘을 세웠다.
1: 다섯, 여섯,
2: 일곱, 여덟.
0: 얼굴로 달려갔다.
1: 아니, 백운이 동부가 어떻게 왔어?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국.

0: 北京时间8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